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노래 아버지의 미소로 오늘 요청하마당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주시는 아버지들의 명절입니다. 우선 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아버지들께 명절 인사를 드립니다. 철없이 뛰놀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떳떳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끝없고 깊은 자식 사랑에 우리는 늘 감회가 깊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은 아버지 명절을 축하하면서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노래 아버지 산 어머니 강을 감상합시다.

아,

0: 것들이.
1: 아빠?
2: 그래. 그럼 그렇지. 그럼 이 아빠가 오늘 그 자장가를 불러볼까?
1: 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0: 가서 쉬지 말아야지.
1: 아니, 난 싫어. 아빠 곁에 있을래. 니 뭐라지? 아빠, 사랑해.
2: 가정이란 따뜻한 삶의 터전을 우리는 아버지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연기시의 리그마 씨는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장기 환자인 어머니를 대신해 어느이를 업어 키우시고 또 외국에 가서 공사장을 누비면서 어느이의 뒷바라지를 하셨답니다. 리그마 씨 남매는 오늘 아버지 명절을 축하하면서 정말 가시고기처럼 사신 아버지의 인생과 그 사랑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아버지의 마음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웃음은 가장 좋은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어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건강에도 좋고 일도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도무시 최대영 씨의 아버지는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자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식들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어 가정에 웃음꽃이 핀다면서 이제는 부모님께서 노년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부모 보모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손녀, 이 할머니 학교 올 때니 걷기 입고 와야 된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챙겨보더니 얼어 죽을 뻔했다. 오야, 야, 이게 교과서로 또 누구 갔지? 아이고, 애나라 정말. 우리 이제 시간표로. 오늘 이 시간이 없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순돌이. 아이고, 너도 고사이다. 너도 고사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신없이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글쎄 돌린다는 게 글쎄 학교 문화까지 가지고 갔지. 아이고 진짜.

0: 자구나.
1: 어. 야, 응? 우리 딸이 언찬 표를 가져왔더라.
0: 무슨가?
1: 우리 수혜랑 민서랑 같이 오랜만에 즐겨보자. 하루만 자면 된다.
0: 아이고, 야, 내 성구 나이 보고.
1: 하루 보람 되지, 무슨?
0: 야, 여지간에 우리 딸이 영 바쁘다. 아이고, 눈코뜰 새 없다, 눈코뜰 새 없어. 자, 너네끼리 가라, 응?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골뱅이 들었어, 골뱅이. 아이고, 요것도 파스를 붙여야지, 파스를. 아이고, 옳다, 정말. 요거, 순에 알려준 대로 붙여보자, 좀. 요거, 요렇게 넣고, 요거 딱 묘준해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듣는가?
2: 빨리 오셔, 빨리. 어마,
0: 어?
2: 지금 뭐 한가? 요가를 한가?
0: 야, 무슨 요가는 무슨 요가? 이런 못하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2: 엄마, 응? 엄마 좀 다이어트를 하셔.
0: 니나 다이어트니.
2: 엄마, 어서셔.
0: 이거 뭐야?
2: 입살 갈기. 응? 엄마 입살 배셔 좋아하지? 우리 오늘 저녁에 입살뱅쇠 해먹을까?
0: 이 고의 지 생각아. 야야야, 입살뱅쇠 하는 게 뭐 그리 수월한가 하니?
2: 이 내사 우리 어머니 솜씨 대단 좋은 거 알지 뭐. 아 배고프다 야. 엄마 밥 주셔.
0: 야 밥만은 좀 제 집에서 먹고 댕기면 아이 되겠니?
2: 야 엄마 우리 신랑이니?
0: 우리 장모님이 한 밥이 최고 이랜다. 야 왔으면 제 새끼부터 들받아보는 게 순서 아닐까?
2: 어머나 우리 순돌아 엄마 왔다. 오고 요고 요고 요고 요고 너는 누구 낳았을까? 요렇게 겁니? 아 엄마 야를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입혔습니다.
0: 야야야 아는 그래도 든데 입혀야 된다 간게 어머 어찌자 그래.
2: 엄마 아들이 니에 선선하게 키워냈습니다. 어머나 여기 뭐야? 엄마 여기 시토형이 포머리 같은 게 뭐인가 이게?
0: 오야 그게 어째 그렇게 싹 터져?
2: 뭐 터졌다고?
0: 야 내 쟤야 간 기저귀를 바꾸자고 보니까 끝에다 오줌 조금 쌌더라. 그러니까 내 고기를 그래서 가시알리 요래 배에 대대고 재벌을 차온 게 어째 그게 싹 터져?
2: 엄마 기저귀로 일회용 기저귀로 재벌을 채우면 어찌인가? 그것도 가시알로 배서.
0: 야야야 기저귀 값이 지금 얼마 비싸야?
2: 아낄 때고 아 아끼 되지. 엄마 엄마 야 먹을 때 됐지?
0: 옳다 우유 먹을 시간이 됐다.
2: 야 어째리 세게 우는가? 엄마 엄마 야 몸에 바늘이 들어갔지?
0: 무시라니? 바늘이냐?
2: 엄마 응? 엄마 그게 뭐인가?
0: 우유뺑살이지.
2: 아이 그 집게 어? 그게? 이 우리 어젯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쓴 집게지?
0: 야! 땅한 물에 다 싹 소독했다.
2: 야 엄마 고기 집는 집게로 우유병살이 집으면 어찌가? 우유 전용 집게 사줬제?
0: 야 찾지 못해 그랬지 가져놔. 야 어째 이리 오니? 아이고 어 순대라
2: 엄마나 우리 순돌이 왜 할머니 가 있거나 우르르 또 끊는구나. 아이고 엄마 응?

0: 내게 말한다. 이 첫째, 우유는 내가 사온 우유만 먹인다. 시장에서 파는 족보 없는 짝퉁 우유는 절대 안 돼. 둘째, 내가 사온 우유라 하더라도 유효기가 반년밖에 안 남았을 경우 무조건 사서 역시 쓰레기통에다 쳐넣는다. 엄마, 우리 이랬까? 이제부터 저 순돌이 우유를 풀 때는 엄마가 내 영상 통화를 하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시각각 내 감독하에 우유를 풀라 이 말입니다.
1: 무슨이라고?
0: 시시각각 네 감독하에?
1: 예.
0: 야! 둘이 이미 집에다 응? CCTV를 안장하래. CCTV를. 애당초 그렇게 재미를 못 믿겠으면 제 새끼를 제못 깨지. 아, 엄마. 오, 내 어떻게 순돌이를 본가? 오, 야, 일요일날 한날 보는 것도 정신 아찔해 나는데 누나.
1: 이 말하는 짓사를 봐. 너 일요일날에 하루 보는 게 정신 아찔해 나면 쭉 보는 이 애미는 정신 펄펄 나겠구나. 어쩐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바쁜 나이. 아이고, 정말 이젠 제 먹을 밥도 하기 싫다. 정말 쉬기 싶다, 쉬기 싶어. 아이고.
0: 엄마, 엄마 어디 아픈가? 병원 가야 되세?
1: 아이고, 야, 병원은 무슨 병원은 무슨.
0: 그러니까나, 엄마.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순돌이를 혹시 봐주기 싫어서 이래제.
1: 야, 내 지금 너 알아보기 싫어 그래니? 응? 네 이해미를 믿지 못할까 하는 말이지.
0: 엄마, 내 엄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순돌이만은 과학적으로 키우자는 게지.
1: 옳다. 나는 그 과학 모르니까나 너 시어마를 데려다가 과학적으로 키워라.
0: 엄마, 우리 시어마이노 돈을 벌어야 우리 돈 대주지.
1: 완전히 부모들은 전에 노예요. 이래서 그저 부모하고 자식지가 되는 짝사라이다 하지. 야, 그리고 내 누르 네 키를 딱 1m 50을 만들자고 키웠겠니? 혼자서 너네 둘을 키우면서 거기다 부스개를 오르내리면서 너네를 먹여 살고자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 그래다 난 언제 그렇게 그저 영양가를 딱딱 따지며 먹이고 얼음 만질 새도 없었지. 그래서 그저 눈인데 다 못한 그저 아쉬움과 그저 미안함 그저 지금 그저 성구를 키우는데 다 뭘 붓고 있는데 이미 속은 누구 알겠니?
2: 어이, 싸위 왔습니다. 아야, 오늘은 무슨 거 마시는 거였습니까? 어머, 어머, 어머, 어째 저러? 도대체 뭐라 했길래?
0: 아니, 뭐라 했는데?
2: 내가 당신은 몰라 그래요. 어머랑 말했지. 정말. 어머니, 사위 왔어.
3: 야, 야, 야.
2: 어머니,
3: 야.
2: 어머니.
0: 날래, 어. 어서 밥 먹어.
2: 저 어머니. 어머니, 사위 할 말 있습니다. 어머니, 오시오. 앉으시오. 어머니. 내 솔직히, 어머니 딸. 김대가 사는 게

0: 아야 거기서 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모르고 결혼했대. 야 난 정말 이래 못 삼다 못 살아. 아이고 저
1: 이보 사위 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0: 예?
1: 우리 집 내 쟤보다 못한 쟤 무식해요. 이쁘지 야 착하지 우리 집 거기다 똑똑 같은 아들을 낳아줬지 야? 그리고 일자리에도 더 벌어서 가서이 못하겠다고요. 그 무슨 의사인지 뭐 하는 게지 다 매술이 무슨 핸드폰을 가지고 너 그리고 지금 세월에 그렇지 야 아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야 인맥이 넓어지고 또 인맥이 넓어져야 다 하는 일도 잘 됐게 하여 잘 됐게.
0: 아 예 어머니 그건 맞습니다. 어머니 말이 근데 이건 내 말하는 거니
1: 저는 순돌이 보는 걸 해 그래지 예? 야 내 예, 좋아서 저 성군을 보는데 사이 무슨 얘기 그리만 쏘냐? 하기는 글쎄 성군을 보는 게 나 힘들지 뭐. 그랬냐? 그것과 비기지 못하는 즐거움과야 기쁨을 준단 말이오.
0: 어머니, 어머니 순돌이 보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하기는 글쎄 뭐 저 제 새끼를 키울 때보다도 손주를 키울 때 더 곱단다 어머니.
1: 또 말이소 손주란 거는 그저 있제요. 어째 이쁜가? 뭐 때문에 이쁜가? 설명할 게 없이 그저 이쁘지 뭐.
0: 아, 그래서 어머니 우리 순돌이 볼 때면 그저 눈에서 빛이 바짝바짝 했구나.
1: 그렇지 그. 어, 야 김랭아, 김랭아 야야야, 네 이제야 앞으로 알아 키우는데 요구를 이제 다 말해. 내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그리고 이제야 내 정말 네 시키는 대로 과학적으로 키울 신심이 있다 신심이. 어? 그래 야 쟤네 엄마 됐다
0: 엄마 이뻐서 결국엔 뭐 딸 페이고 마무스 짜잔
2: 와 이게 어머니 욕심 나던 목걸이 아닌가?
1: 그게 말이다
2: 좋겠다
0: 내 끼워줄게
1: 아이고
0: 어셔
2: 아마 무슨 부끄러워하기노 아들 같은 사위라며 빨리 빨리 빨리
0: 앉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2: 와, 엄마 어? 제각시가 쓴다
0: 어머니 보이시오
1: 야야
0: 야 고맙습니다 시집 한 번 더 가도 되겠습니다 어머니
1: 야.
0: 야 이렇게 좋은 날에 오 예쁜 목걸이도 걸었다가
1: 야.
0: 사진 한 장 잠깐 남깁시다
1: 야 그치? 그게 좋다
0: 자자자자자 자,
1: 우리 순도
0: 자 우리 집 부모와 함께
1: 야
0: 부모 아 장모님 자 우리 장모님과 함께 하나 둘 김치
3: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북경시의 최선아 씨 아버지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지난해에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냈답니다. 아버지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성실한 분이셨다고 어머니를 떠올리곤 한답니다.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탓에 지금도 논농사며 텃밭을 손수 가꾸는 아버지가 걱정돼 자식들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로 안부를 챙긴다고 했습니다. 최선아 씨는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식들이 모두 건강하고 잘 되면 더 바랄 게 없다시는 아버지께서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하고 싶은 말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최선아 씨 아버님께서 따님이 요청한 노래를 들으시면서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초록빛과 햇살이 가득한 6월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푸른 나뭇잎들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진하게 옷을 갈아입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6월도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훈순시의 서정자 씨는 6월 12일은 두 외손녀의 생일이고 또 16일은 작은 딸과 사위의 생일이라면서 6월은 행복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항상 가정에 웃음꽃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다 주고도 아쉬워하는 당신. 항상 우리들의 울타리가 돼주고 비바람을 막아주지만 정작 자신은 묵묵히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경스럽고 불러도 또 불러보고 싶은 이름 아버지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노래 나의 태양으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신나게 출발합니다.

신나는 노래 한 곡으로 오늘 여성 클럽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님들께 명절에 문안 올리며 아버지 명절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맹영수 작가님의 서정씨 아버지란, 그리고 모연 작가님의 글 나에게 아버지란,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위챗 애플릿에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김혜연 가수가 부른 아버지라 노래 듣고 왔습니다. 나와는 너무 다른 아버지 많이 사랑합니다 라는 노래말이 저의 심금을 울립니다. 아버지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 감정이 밀려오시나요? 어쩌면 무겁고 엄숙한 느낌일 수도 있고 어릴 적 등에 업혀본 따뜻한 등판의 기억일 수도 혹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리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무게와 깊이가 공존하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수가 적어서 혹은 바쁘셔서 자주 대화하지 못했던 기억이 많지만 어렵고 힘들 때면 묵묵히 곁에 계셨던 그분. 조금은 서툴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위해 평생을 내어주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표현을 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참 쉽게도 그리고 참 어렵게도 느껴졌던 적이 많지 않으셨나요? 아버지의 사랑은 종종 말보다는 행동으로 큰 소리보다는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다가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만큼 표현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날은 우리에게 작은 기회를 줍니다. 그 무거운 사랑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고 표현해 보자는 기회 말입니다. 당장 큰 선물이나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아버지 식사는 하셨나요? 하고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오랜만에 찾아뵙고 함께 차 한 잔 마시는 시간만으로도 평소에는 참아 못했던 아버지 사랑해요 혹은 아버지 감사해요 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도 한때는 우리처럼 꿈 많고 조금은 서툴고 때로는 실수도 했던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의 무게를 지며 살아오신 그분을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처럼라는 노래의 여운이 아직도 가셔지지 않네요. 그래요. 오늘은 또 이렇게 가끔 잊고 지냈다고 할까요? 삶이 사는 게 바빠서 가끔 생각도 못할 때 이렇게 문득 찾아오는 이 명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선물해 줄 수 있어서 말입니다. 네, 사실 일요일이 아버지 날이지만 오늘 여성 클럽에서는 미리 모든 아버님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성 클럽에는 남성분이 1호 팬님밖에 안 보이시네요. 미리 명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라디오 앞에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아버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보면서 맹영수 작가님이 쓴 아버지란 이런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란 침묵에 길든 사람. 아파도 신음소리 낼 수 없고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다. 아버지란 햇빛에 가려진 그림자. 엄마란 이름 앞에 망각한 존재. 아버지란 이름은 봄을 떠나서 겨울에 더 불리워진다. 화롯불에 감자를 구우면 아버지가 떠오르고 동지 섣달 문풍지 울면 아버지가 떠오르고 자동차 발동이 꺼지면 아버지가 떠오른다.

배고플 때 어머니가 그립다면, 운물가 드레줄 줄 때엔 아버지가 그립다. 포장마차에서 맥주잔 들 때 아버지가 떠오른다면, 철성판 수술 때 오를 땐 누구도 구렛나루 아버지라도 그 이름을 몇 번씩은 부르고 부를 것이다. 삶이 시고 짜고 덥고 범벅이면 조미료처럼 아버지 이름을 섞어 생을 끓여보라. 금시 매운탕 먹듯 흠뻑 땀이 솟지 않을까?

일상 아버지란 구름에 가리워져 보이지 않는 사람. 가을 지난 뒤 그리워지는 사람. 아파도 아플 수 없고 슬퍼도 울 수 없고 고독해도 묵어나는 가을 낙엽처럼 불쌍한 사나이. 아버지란 별이 된 후에야 새벽닭 울듯이 목청을 다하여 절절히 그 이름을 불러보는 사람.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모연작가님의글입니다나에게아버지란어떤내용일까요함께작품속으로들어가봅니다

나에게 아버지란 모연.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가 낯설었다. 아버지는 내가 초중을 졸업할 때까지 외지로 떠돌아다니며 돈을 벌었고 명절이나 집안 어르신의 생신날에만 집에 잠깐 들렸다. 그래서 나에겐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유치원에 간 기억도 부모님과 같이 서풍을 떠난 기억도 없다. 아버지는 집에 있을 때도 나와 살갑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 늘 무뚝뚝해서 훈계하듯 말했다. 며칠만 있다가 이내 짐을 싸들고 일하러 떠나는 아버지. 가끔씩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눈물을 흘릴 때면 속으로 아버지가 빨리 집을 떠났으면 하고 빌었다. 내가 한창 대학 입시를 두고 공부에 열중할 때 엄마는 아버지더러 집에 와서 1년 동안만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살자고 했다. 내가 대학에 붙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 한 집 식구가 단란히 마주 앉아 밥이라도 먹어보겠냐며, 그리고 내가 사회인이 되면 더는 집에 머무를 시간이 없을 거라며 엄마는 새 식구가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엄마한테도 무뚝뚝한 아버지였지만 그번엔 순순히 따랐다. 1년간 잠깐 쉬기로 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여전히 나와 별말을 하지 않았다. 밥상머리에서 투정을 부려도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아 필산지를 쫙쫙 찢어버려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을 하지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보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니 희망 같은 걸 걸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가 비록 집에 와 있어도 마음은 진작에 외지에 있다고 판단돼 더욱 아버지를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 간혹 엄마가 외출하고 집에 둘만 있을 때면 아버지가 밥을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도 같이 먹기 싫어서 배고프지 않다고 애둘러 거절했고 산보 삼아 시장의 채소거리를 사러 온 가족이 같이 나갈 때도 나는 아버지와 나란히 걷지 않았다. 아버지와는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고 여겨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던 것이다. 정월 대보름날 우리 온 가족은 불꽃 구경을 나갔다. 엄마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었다. 만날 사는 게 바빠서 우리 세 식구는 유월절에도 함께 찍은 가족 사진 한 장을 남기지 못했으니 엄마의 마음이 소녀처럼 들뜨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날 불꽃 공연을 펼치는 공원에는 우리가 사는 자그마한 현성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카메라를 메고 명절 분위기를 낸 배경에서 사진을 찍으라는 사진사들도 많았다. 오늘 같은 날 가족 사진을 찍으세요. 손님, 이 배경은 커다란 얼음을 깎아 만든 거예요. 사진 한 장 찍어보세요. 저저마다 손님을 끌고 싶은 마음이 급급해 보였다. 엄마는 가족 사진 한 장 찍지 않겠느냐고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시끄러운 듯 이마살을 찌푸리는 걸 봤다. 마음대로 하옴. 순간 화가 났다. 간만에 세 식구가 나와서 그것도 엄마가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말 한마디 자상하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서 저다지도 짜증스럽게 대답한단 말인가. 지금 엄마한테 뭘 하세요? 내가 바락 대들었다. 엄마는 덜변한 내 모습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진 듯 멍해 있었다. 아버지도 짐짓 놀라는 눈치였고 이내 평정을 찾은 듯 차분하게 말했다. 아니야, 폭죽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 엄마가 아무렇지 않은 듯 화제를 돌렸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부녀간이 거리에서 크게 다툴 뻔했다. 나는 화가 누그러들지 않았다. 그리하여 세상 귀찮은 표정으로 가족 사진을 찍고 사진을 고를 염도 안 하고 엄마의 가방에서 열쇠를 찾아들고 집으로 혼자 걸어갔다. 내가 집에 도착하고 부모님은 반 시간 뒤에 들어왔다. 엄마가 과일을 먹으라는 소리에 거실에 나갔지만 아버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일로 아버지와 일주일 동안 말을 섞지 않았다. 나는 날이 갈수록 아버지가 싫었다. 아버지는 때로는 밥상에서 곧잘 엄마한테 잔소리를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못마땅해놨다. 하여 하루는 또 아버지한테 대들었다. 왜 엄마한테 그러세요? 불쌍한 엄마가 만만해 보여요? 내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자 엄마는 나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다. 아버지는 밥을 뜨다가 말고 탕 하고 젓가락을 밥상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너 말 다 했어? 이게 오냐오냐 했더만 법이 없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엄마한테도 버럭 화를 냈다. 밖에서 고생스레 돈을 벌어 보내줘도 애 건사 하나 제대로 못해? 애 버르장머리하고는. 엄마는 그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가만히 보면 엄마는 늘 가정의 평화를 자기의 희생으로 지키려 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엄마가 늘 많이 안쓰럽고 원망스러웠다. 아버지는 출입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엉엉 울어버렸다. 엄마는 나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릴 엄청 챙기셔.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가 밖에서 고생하지 않으면 우린 이만큼도 못 살아. 너도 그걸 알잖아. 아버지나 나나 다 네가 잘 되길 바란다는 걸. 그러니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거든 미안하다고 얘기하렴. 나는 집을 나갈지언정 사과는 죽어도 못한다고 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부산하게 각자 보냈다. 세 사람이 사는 집안에 그런 정막이 흘러보기는 처음이었다. 이튿날 고모가 사촌동생을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왔다. 엄마가 고모한테 기별을 넣어서인지 아니면 보름 뒤끝에 오빠네 집에 명절 인사를 하러 정말로 왔는지 나로서는 알 바가 없지만 여하튼 고모네가 와서 우리 집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졌다. 집안에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서랍이며 옷장을 뒤져보는 아이한테서 어른들은 눈길을 떼지 못했다. 사촌 남동생을 보는 아버지의 눈빛에도 인자함이 묻어나 있었다. 고모와 엄마는 주방에서 밥상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사촌 남동생을 데리고 거실에서 놀았다. 나는 간혹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들어갈 때 사촌 남동생한테 관심을 주는 척하면서 아버지를 힐끗 봤다. 정말이지 살면서 그토록 환하게 웃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사촌 남동생은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올라앉아 여기저기 가리키며 아버지더러 걸어다니게 했다. 얼마 뒤 사촌 남동생이 내 방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우리 집 구석구석을 다 누비며 다녔는데 내 방만큼은 미지의 세계로 남았던 것이다. 그때였다. 아버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사촌 남동생을 안아가려 했는지 싫다고 칭얼거리며 떼를 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는 우는 사촌 남동생을 낮은 목소리로 달래줬다. 빈빈아, 누나 방은 두드리면 안 돼. 누나가 공부 중이거든. 장차 누나는 대학생이 될 거야. 너도 이제 누나처럼 공부를 잘할 거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동생에게 한 말인데 어쩐지 나의 마음속에 진한 감동을 안겨줬다. 그때 뜬금없이 감동을 먹은 대목이 왜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게 한 말이었는지 지금도 나는 리해가 잘 가지 않는다. 방문 쪽에서 동생이 칭얼거리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지만 전혀 내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머릿속엔 온통 아버지의 그 말이 메아리치며 들려왔다. 어제 앙금이 채 사라지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나를 진작에 용서했고 나한테 화해의 손을 내민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됐다. 한순간에 철이 든 기분이랄까. 불꽃 구경을 갔을 때며 전날에 있은 일이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아버지를 향해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법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다. 아버지의 말씀에서 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희망을 읽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날 많이 사랑한다는 것도 함께 알았다. 무뚝뚝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촌 남동생한테 세상 자애로운 목소리로 나를 자랑스레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 내가 아버지를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밥상에 빙 둘러앉게 되자 나는 아버지 앞에 수저를 놓아드렸다.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보고 자란 딸의 무뚝뚝한 사과였다. 아버지는 그저 머리를 끄덕거리고는 사촌 남동생을 보면서 많이 먹으라고 엉덩이를 톡톡 쳐줬다. 이젠 나도 결혼했고 아버지도 외할아버지로 승급했다.
내가 어른이 된 후로 나는 아버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내기만 했던 대로부터 이젠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다달이 생활비를 챙겨드리는 각별한 사이가 됐다. 예전의 부녀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아버지도 예순을 넘긴 뒤로는 왜서인지 말씀도 많아지고 우리 아이와 같이 숨바꼭질도 해서 나는 가끔씩 아버지가 낯설게 보여진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뚝뚝한 아버지한테서 받은 관심은 그래도 많았다. 일자리 따라 머무르는 곳마다 그곳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거리라며 명절에 돌아올 때마다 손이 넘쳐나게 나한테 사왔고 간혹 휴식하는 날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갔다가 내 또래 아이들이 보는 책을 보고서는 서점에 가 사서 붙여주기도 했다. 더욱이 아버지는 몸이 편치 않아 쉬는 날이 많았던 달에도 엄마한테 생활비를 꼭꼭 보내줬다. 엄마는 아버지가 보내온 그 돈을 헤면서 눈물을 딸궜다.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라온 아버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던 아버지는 사랑을 받고 자라지는 못했다. 가정을 이루고는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메고 남방의 연애 도시 시공 현장을 전전하며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던 것이다. 사랑을 배우지 못한 아이가 훌쩍 커서 어른이 됐으니 당연히 사랑을 주는 법도 몰랐을 터였다. 어려서는 생각이 짧아 매사에 자기만의 감정에 치우칠 때가 많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에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게 됐다. 이제 나에게 아버지는 걸어가는 뒷모습만 바라봐도 눈물이 도는 사람이다.

모현 작가님의 글 나에게 아버지란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아, 세상의 모든 아버님들께 진심으로 명절에 인사드립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가정의 울타리가 돼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을 위해 한몸 바쳐온 아버님들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 한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하고 계실 아버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께 마음을 전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 작은 표현이 아버지께는 세상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15초 법칙을 들어보셨어요? 네, 글쓰기 명상이란 책 중에는 이런 한 단락이 있습니다.

감정은 변덕스럽다. 조금 전까지 검은색이던 감정이 금세 푸른색이 된다. 심리학에는 15초 법칙이 있다. 하나의 감정이 치솟아 정점을 찍는데 15초가 걸린다는 법칙이다. 화가 나면 화의 갈래로, 기쁨이 일면 기쁨의 갈래로 접어드는데 3초가 걸리고 그 감정의 정점은 15초면 도달한다.

15초라니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사람의 감정이 정점에 이르는 긴 시간입니다. 어디서든 화를 덜 받으려면 자기 생각 또는 스스로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화가 났을 때 나만 잘 참으면 되지 라는 생각에 속으로 화를 참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화를 참다 보면 참았던 화가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조그만 화가 나도 이를 참지 못하고 크게 화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가 났을 때 자신이 느낀 불편한 감정을 참기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화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큰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정말 짜증나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분명 너가 4시까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연락도 없이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해서 아주 속상해. 다음에는 꼭 약속을 지켜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화를 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토록 화를 다스리는 데는 많은 지혜가 필요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보험글 공유 시간에서는 작품 상막에서 오아시스가 더 빛난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아파트 개조를 하면서 애벽에 보온 장치를 덧붙인다. 그 김에 에어컨 시르기를 옮겨서 나란히 한 줄로 맞춰준다.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맞은편 아파트를 건너다 보니 정말 집집마다 에어컨 위치가 각각이다. 아무래도 달아주는 회사와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걸 보면서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들었다. 실내기와 연결한 선을 밖에서 짧게 하고 실내로 길게 하면 애벽의 전반적인 시각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도리는 그런데 나를 포함해서 누구도 집안에다가 보기 싫게 선을 길게 늘여놓을 사람은 없다. 보기도 싫거니와 면적도 차지하니 당연한 선택이다. 밖에서야 얼기설기 어떻게 보기 싫든 간에 일단 내 집안이 눈이 편해야 한다. 살다 보니 실제적으로 밖에 선을 짧게 설치해 본 적도 없지는 않았다. 공정인 심리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당시 실내 장식의 구조상 구멍을 실외기와 가깝게 뚫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설치해주는 사람도 아주 의아해했지만 주인의 요구가 그렇다니 따라줬다. 아무리 헌신과 공덕을 숭상하는 사회라고 하지만 자기 희생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물며 전체 분위기에 티가 나지도 않는데 내 하나의 희생으로 대공무사하기는 더욱이 어렵다. 반대로 나 하나가 공심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나겠냐는 심리가 더 안일하다. 이를테면 아파트 창문을 열고 걸레를 틀어버린다든가 자동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공유 자전거를 아무 곳이나 세운다든가 등 공중여론의 눈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사람은 편안하게 사회적인 약속을 어기게 된다. 어떤 데 보면 공유 자전거가 왜 저게 버려져 있을까 그 의도가 궁금하다. 그냥 길 옆에 서기보다는 훨씬 번거롭고 힘도 써야 하는데 기어코 그렇게 할 이유가 뭘까 분석해봤다. 공유 자전거는 지정된 곳에 세우지 않으면 20원이라는 벌금이 부과된다. 한 번 어기면 경고만 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진짜 20원이 나가나 보다. 그럼 분명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는 하지만 20원 벌금을 하고 나면 화가 날 것이다. 그런 벌금을 당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먼저 찾기보다는 울분을 해소할 방법을 고민한다. 그 보복 조치로 다음 사람이 쉽게 달 수 없는 곳에 자전거를 버려버린다. 너희들이 내 돈 20원을 가져갔다면 나나의 당신들 회사의 자전거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비틀어진 의지가 작용한 결과이다. 에어컨 시르기를 쳐다보다가 이상한 쪽으로 흘렀는데 살아가다 보면 아름다운 그림도 참 많다. 틱톡에서 이런 영상을 봤다. 어떤 손님이 식당에서 면을 시켰는데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지 젓가락만 적셨다가 그대로 두고 급하게 자리를 뜬다. 조금 뒤에 어떤 노인이 들어오더니 그 상에서 그 면을 끌어다 먹으려 한다. 이를 발견한 식당 주인은 급하게 다가가 말리더니 주방에서 새로 한 그릇을 만들어다 준다. 면 한 그릇에 돈이야 얼마 하련만 그 노인한테는 아주 필요한 한 끼였을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가 통제를 잃고 갓길에 랑가를 들이받아 멈춰선다. 불과 몇 분 내에 여러 차들이 갓길을 멈춰서더니 사고난 차량에 뛰어가 운전석의 사람을 구해낸다. 선팅을 새까맣게 한 차 안에서 누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마당에 위험할 수도 있는 갓길에 내려서 사람을 구하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생면부지 사람들의 처사가 감동적이다. 운전 중이던 교통경찰이 힘겹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을 발견한다. 급하게 차를 세워놓고 다른 차들의 정지 신호를 보내면서 노인을 부축해 건너간다. 지진 구조에 나선 소방대원들이 가파른 산비탈에서 자기 몸으로

네, 화사한 날씨처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시원한 바람과

0: 青椒助威呢，别走啊。这一说还真有作用，有不少人不动地方了，大家扭向回头瞧这边的局势。这阵儿奇迹组高喊，哎，我是看热闹的，都躲开，你们干什么？再往前凑一步，和杀人的凶犯一律同罪。来啊，往肋上给我开弓放箭，要儿的狗命。霎时间就听着梆梆梆梆声齐响，要万箭齐发射月亭。眼睁睁月亭性命难保，突然在左肋脚下蹭窜上一个小孩来。这个小孩年龄不大，有个十二三岁，头打日月双抓紧，前法齐眉，后法遮肩盖梗，脑瓜门一颗佛顶珠，手中擎着一对拔楞梅花亮银双锤，往当中一站，高声断喝，朋友跟我走，小英雄亮双锤，要解救月亭。
1: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2: 베이징 시간 12시 整。
3: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4: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일자나이 AI 전감 국제광고상 수상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할빈 극지공원과 빙설대 세계가 나란히 국제 최고 수준 마케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IAI 전감 국제광고상은 전 세계 천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4천여 건의 우수 작품이 경쟁에 참여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할빈 극지공원은 모로코 푸른 마을 인기 포토존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공로로 관광활동 마케팅 금상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5차례 IAI 금상을 거머쥔 문화관광 명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5월 푸른 마을은 2.0 버전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특색 있는 아침은 벚꽃풍 조각 장식 등 상징 경관을 추가해 걸음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며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몰입형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풍경 덕분에 젊은 층의 여름 산책과 촬영 명소로 급부상했으며 전 인터넷 플랫폼 누적 조회수가 30억 회를 넘고 모로코 국가관광청으로부터 공식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국제광고상 심사에서 할빈 빙설대세계는 관광 브랜드 마케팅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관광지는 겨울에만 인기를 얻고 여름은 한산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겨울 빙설 명소에서 사계절 내내 운영하는 종합문화관광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올여름에는 제24회 할빈 국제맥주축제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대학 입시가 막을 내리면서 2026년 졸업여행 시즌이 6월 상순 첫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동정여행이 발표한 2026 졸업시즌 여행 보고서에 따르면 졸업여행 키워드 검색량이 전월 대비 300% 이상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이용자의 여행 상품 주문량도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졸업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자연경관, 역사문화 외에도 특색미식, 문화공연, e스포츠 대회 등이 주요 관심사로 됐습니다. 이는 Z세대의 여행 결정이 세상 구경하기에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관광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체험이 졸업여행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 열풍 속에서 우리 성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할빈은 2026년 졸업 시즌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동북지역 졸업여행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연과 경기 관람이 졸업여행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상해, 남경, 성도, 북경, 청도, 광주, 중경, 할빈, 서안, 무한히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들었습니다. 졸업 시즌 동안 할빈의 음악축제, 콘서트 등 대형 공연 행사는 수많은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약 데이터를 보면 6월 10일 이후 한 달간 할빈행 항공권 예약 중 16세에서 20세 이용자 수가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풍부한 공연 자원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해 공연을 관람하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한 가지 먹거리를 위해 한 도시를 찾아가는 현상이 흑룡강 졸업여행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빈의 탕수육, 마디얼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특색 미식들이 전국 각지 졸업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양도 풍경구, 빙설대세계 등 관광지의 검색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공연 관람 외에도 할빈의 유럽풍 정취와 미식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졸업 시즌이 뚜렷한 흥미주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Z세대는 더 이상 전통적인 관광 체험에 만족하지 않으며 여행을 자기 표현과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흑룡강성 각 통상구 출입국 여객 수가 90만 명을 넘어서며 통관 현장은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각종 편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국경을 오가는 인적 왕래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날 러시아 자가운전 여행단 차량들이 수분하 도로 통상구 입국 통로를 거쳐 입국해 중국 본토 자가 관광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올해 수분하 통상구가 맞은 첫 국경 간 자가운전 관광단으로 이들은 일주일간 체류하며 단오 문화를 체험하고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며 중국 음식을 맛보고 특산품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수분하 통상구 출입국 인원은 26만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흑하 통상구 출입국 인원도 대폭 늘어 35만 명에 달하며 동기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약 9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이 흑하를 일상처럼 찾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침 시장 구경, 미식 체험, 전시회 참관 등 어디서나 세심한 양국 언어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유동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할빈 태평국제공항 24시간 운영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에서는 환급 신청서 한 장으로 5분도 걸리지 않아 업무 처리가 완료됩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할빈 태평공항 세관이 심사 확인한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약 640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66% 급증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구매 즉시 환급이 가능한 타지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하고 세금 환급 전 과정 무서류화 시스템을 추진해 국경 간 관광 소비 활력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리 성 여름 특유의 청량함이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청량 경제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흑토의 달콤함과 장인 정신을 담은 흑룡강 특색 빈관은 이제 거리에서 더위를 식히는 간식을 넘어 규모화된 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할빈 중앙대가 마디얼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 이곳은 매일 약 만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맛이 잘 팔릴 뿐 아니라 문화창작 아이스크림도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소피아 대성당, 중앙대가 등 도시 랜드마크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해 비주얼과 정서적 가치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문화관광 융합의 바람을 타고 마디얼은 지역 소비시장을 벗어나 절강성 구조의 대형 공장을 세웠고 제품은 전국 여러 성시에 판매되며 유명 관광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북위 47도 황금 원유 공급원의 지지와 국제 기준에 맞춘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우리 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아이스크림은 맛이 달콤하고 진합니다. 통화현에 위치한 백가득 냉동식품회사는 11개의 생산라인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해 하루 300만 개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합니다. 5월까지 생산량은 이미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6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백가득의 제품은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하고 10만여 개 이상의 대형 마트 편의점에 입점해 있습니다. 올해 기업은 20여 종의 새로운 트렌드 아이스크림을 출시할 계획이며 흑룡강 문화를 제품 디자인에 녹여 아이스크림마다 스토리를 담아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남극냉동식품은 전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얼음도시의 추억을 담은 오리지널 빙과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을 전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경의 홍보석 아이스크림은 올 1사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만 박스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제품은 여러 플랫폼에 출시되자마자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마케팅 네트워크는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했으며 북극의 달콤함을 성공적으로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흑룡강 문화와 장인 정신을 이어받은 빙과 군단은 지금 전국 지도에 강력한 북극의 청량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41번째 시간입니다. 왕간지는 잠시 후 한 손엔 안주를 여러 접시 담은 쟁반을 받쳐들고 다른 손에는 두근들이 배가 볼록 나온 니움 술주전자를 들고 왔다. 그는 술과 안주를 상우에 챙겨놓으며 벙글벙글 웃었다.
1: 아발, 정말 이쁘기 수다 그랴. 내가 방금 문을 나서니 우리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장보고 오면서 술을 받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발, 한번 오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 맛이나 좀 봅시다.
2: 아, 그건 안 됩니다. 난 마시지 않겠습니다.
0: 왕간지는 두 손을 벌리며 얼굴에 섭섭한 듯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1: 아니, 아바이가 웬일입니까? 이렇게도 사람의 낯을 봐주지 않다니요. 난 당신에게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턱 내는 것도 아닌데. 이왕 참의원의 술을 입에 댔다기로 설사 당신의 팔로군의 맹기를 더럽히야 하겠습니까?
0: 나팔수 아바이는 그가 이렇게 성내자 정말 딱하게 되었다. 먹지 말자니 이미 차려놓고 진심으로 권하는 걸 마다할 수 없고 먹자니 군사 규율에 군중들의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왕간지는 벌써 술주전자를 높이 들고 한 곳부 따랐다. 묵은 곡주의 향기가 나팔수 아바이의 코를 쿡 찔렀다. 그는 입안에 침이 막 돌았다. 그러나 규류를 생각하고 인차 침을 꿀꺽 삼키며 일어섰다.
2: 교장,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에겐 규류라는 것이 있다는 걸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0: 왕간지는 얼마간 얼떨떨해졌다. 이 사람은 얼마나 다루기 힘든가. 뒤이어 그는 술주전자를 탕하고 상우에 내려놓으며

0: 낯색을 일변하고 짐짓 화를 내었다.
1: 좋습니다. 가십시오. 난 정말 당신이 이렇게도 내 낯을 봐주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참, 교류를? 나도 군중 교류를 알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 참연도 보통 군중으로 보는만요. 조수다, 전 이상 붙들지 않겠습니다.
0: 그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리라곤 생각지 못한 나팔수 아바이는 점직하여 웃으며 말하였다.
2: 교상 선생님, 정말 성이 났습니까?
0: 그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2: 이 사람이 정말 화가 동해 낯을 붉히면 좋지 않은데. 이 사람의 말도 오라. 참의원은 보통 군중이 아니지. 좋아, 조금만 마시자.
0: 나팔수 아바이는 하는 수 없이 자리에 앉았다.
2: 아, 좋습니다, 교상 선생. 우리 조금만 합시다. 어?
1: 네? 어? 그래야죠. 아바이, 전 시원시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바이는 그러지 못하는데요.
0: 왕간지는 될수록 나팔수 아바이에게 술을 많이 권하였다. 이윽고 행리 어머니가 또 더운 안주 두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그것은 왕간지가 시켜 볶은 것이었다. 행리 어머니는 그것이 쪽제비가 달개기에 세배드리듯 좋은 심보가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았으나 팔로군이 드는 음식이므로 그래도 정성껏 여러 가지 양념을 넣고 맛있게 볶았다. 그는 이미 목덜미가 벌겋게 되도록 마신 나팔수 아바이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3: 아바이, 안주를 많이 들어요. 부대에선 자주 잡수지 못하지 않나요?
0: 그는 왕간지를 힐끗 훔쳐보고 재차 일렀다.
3: 그건 좋은 술이래요. 도수가 높아서 많이 마시면 취해요.
1: 당신은 어서 가서 설거지나오.
0: 왕간지는 이렇게 매몰스레 내쏘고는 그가 나가는 것을 기다려 다시 나팔수 아바이에게 마음 푹 놓고 기껏 마시라고 권하였다. 나팔수 아바이는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었다. 잠깐 사이에 두 근이나 되는 묵은 술이 거의 윗굽이 났다. 그러다 보니 얼마간 취하였다. 왕간지는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며 그에게 거듭 권하는 한편 탐부의 지휘관들을 칭찬하였다. 진명정치위원의 말이 나오자 그는 감탄을 금치 않았다.
1: 그이는 참으로 문물을 겸비한 분이거든. 수일간 몸만 아베니 정말 고립구만. 아바이, 그 정치위원 동지는 언제 돌아옵니까?
2: 내 계산해보지.
0: 나팔수 아바이는 손가락을 꼽았다.
2: 하루, 이틀, 내일까지면 오라, 모레 저녁이면 비슷해.
1: 어디 가서 회의하기에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2: 저 문공서에 갔지요. 길이 안전치 못해나서 놈들의 도장 거점을 지나야 합니다.
1: 자, 한 잔 더. 이 소리 괜찮죠?
0: 왕간지는 그가 술잔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다시 물었다.
1: 그럼 많은 사람들이 허위하겠구만요. 그렇지 않으면 적들의 봉쇄선을 지날 수 없지요.
0: 나팔수 아바이는 술잔을 내려놓고 안주를 한입 삼켰다.
2: 당신은 그를 잘 가르쳐도 싸움에선 우리보다 못하우다.
4: 그야 물론이죠. 그렇죠.
0: 나팔수 아바이는 곤드레 만드레 취해 말주머니를 터뜨렸다.
2: 놈들의 봉쇄선을 통과할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불리하지요. 사람이 많으면 목표가 커서 쉽게 발각되니까요. 우린 세 사람이 갔답니다. 우수와 덕강이, 그리고 날쌘 열납병 한 명이지요. 그들이 산길을 가만히 타면 쥐도 새도 모르게 무사히 다녀옵니다. 오.
0: 그는 녹초가 되어 입이 벌려지는 대로 줄줄 쏟아놓았다. 나팔수 아바이가 부대에 돌아왔을 땐 동무들이 모두 잠들었다. 시어장은 그가 흠뻑 취해서 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쿡 쥐어박았다.
5: 이 주종뱅이가 또 취했구만. 다행히 노친애가 없어서 같이 앉아니 말이지. 있었더라면 땅바닥에 밀어뜨려서 재울 거야.
0: 나팔수 아바이는 비칠거리며 침대에 넘어져 코를 쿨쿨 골았다. 이때 왕간지는 그 조용한 집안에서 정유평 특파에게 긴급 전보를 날리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무별들이 반짝거리고 초목들은 찬소리를 쓰고 있었다. 엷은 안개가 산과 들을 뒤덮었다. 그 얼마나 조용한 밤이고 그 얼마나 궁벽한 산인가. 우수와 덕강이는 앞에 가는 진명정치위원회 뒤를 바싹 따랐다. 렬락병은 백보 남짓 앞섰다. 말들은 보통 걸음으로 산오리 오솔길을 걷고 있었다.
6: 덥구만. 이 산등성리만 넘어서면 놈들이 거점이 보여.
0: 진명정치위원은 이마우에 땀을 씻으며 조용히 말하였다. 덕강이가 경쾌한 마음으로 말을 받았다.
7: 도장 거점만 지나면 우린 말을 달릴 수 있어요. 돌아가서 한잔 푹 자고 나야 기성나팔을 불겠어요. 정치위원 동지, 돌아가면 우리는 아기를 볼 수 있나요?
0: 우수가 기뻐하며 말했다.
6: 무슨 애기? 요 꼬맹아, 누가 알려줬어?
0: 진명정치위원은 미소를 지었다.
5: 그것도 모르겠어요. 후 누나가 말하지 않아도 저의 양어머니가 벌써 알려줬어요. 누나가 오자 양어머니는 누나를 주자고 달가를 모으고 있답니다.
0: 우수는 득이 양양해서 말하였다. 그가 가리키는 양 어머니는 바로 덕강의 어머니였다. 우스는 오자마자 그를 양 어머니로 삼았다.
5: 후 누나는 꼭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0: 덕강이가 갑자기 묻는다.
7: 참, 정치원 동지, 애기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려고 해요?
5: 참, 동무도. 그야 낳은 다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고야 짓지 않아?
0: 우수가 다투어 참견하였다. 진명정치위원도 가볍게 웃었다.
6: 우수 생각이 꽤나 깊은데 남자나 여자나 이름이야 같으면 안 되나? 너희들 생각에는 무엇이라 불렀으면 좋겠나?
0: 적 그림자가 보였다. 매복에 걸린 것 같은. 세 사람은 일제히 총탄을 퍼부으며 반격을 가했다. 그리고 앞으로 맹렬히 돌격하였다.

0: 놈들은 똑똑히 보지 못하였다. 우수가 앞장서서 달려드는 적을 짓밟아 버리며 뚫고 나갔다. 떡강이는 정치위원 동지를 파투 따라 호위하며 앞으로 용감히 돌진하였다. 갑자기 정치위원 동지가 몸을 흠칫하더니 말잔등에 엎드렸다. 덕강이는 가슴이 덜컥하여 휙 달려가서 고삐를 나란히 하고 한 손으로 굴을 부축하고 다른 손으로 적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적들을 뚫고 나갔던 우수는 그들이 따라 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자 다시 되돌아왔다. 순간 적들은 황급히 우수를 향해 사격하였다. 덕강이는 이 틈을 타서 정치위원을 부축하여 호위를 뚫고 나아갔다. 놈들의 총탄은 비오듯 하였다. 그들은 정치위원을 호위하며 싸우면서 길을 헤쳤다. 문득 희생된 연락병이 눈에 띄었다. 포위를 거의 벗어나게 될 무렵 정치위원의 말이 갑자기 총에 맞고 쓰러졌다. 사람도 부딪혀 나갔다. 우수는 몸을 돌려 놈들을 맞받아 나가고 덕강이는 급히 뛰어내려 정치위원을 자기 말에 안아 올렸다. 진명 정치위원은 이미 가망이 없었다. 그의 가슴과 시원스런 이마와 보기 좋은 머리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내려 덕강이의 옷소풀 붉게 물들였다. 진명 정치위원은 맥없이 그러나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1: 정치위원 동지,
2: 빨리 가, 빨리. 난 걸렸어. 어서 주머니에 있는 회의 기록을 가져가, 빨리.
1: 네.
2: 울지 말고 어서.
1: 정치원 동지, 전 죽어도 당신을 구원해서 함께 돌아가.
0: 덕강이는 눈물을 잘잘 흘리며 흐느꼈다. 그는 힘껏 정치위원을 안아 올렸다.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는 갈수록 잦아졌다. 총알이 모리우를 윙윙 스치고 지나갔다. 돌아돌아 사방으로 튕겨오르고 나뭇가지들은 뚝뚝 끊어졌다.
2: 안 돼. 날 내버려둬. 울지 마. 돌아가서 부탄장에게 전해줘. 류바의 부하들과의 정치 사업을 강화하라고. 애기 이름을 지어줘야지. 아오라. 한길전쟁 승리. 날이 곧 박수. 려명이라 하오.
1: 정치원 동지.
2: 호민에게 슬퍼 말라고 말해줘. 그는 도당 원리.
1: 정치원 동지. 정치원 동지.
2: 아직 안 갔어? 빨리 길어. 어서 꺼내어. 명령이야.
1: 정치원 동지.
2: 류명.
1: 정치원 동지. 정치원 동지.

0: 드라마 숨바귀꽃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소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노래 아버지의 미소로 오늘 요청하마당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주시는 아버지들의 명절입니다. 우선 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아버지들께 명절 인사를 드립니다. 철없이 뛰놀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 자신의 인생을 떳떳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끝없고 깊은 자식 사랑에 우리는 늘 감회가 깊습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은 아버지 명절을 축하하면서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노래들로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노래 아버지 산 어머니 강을 감상합시다.

0: 어머니.
1: 어허, 요것들이?
0: 아빠?
2: 그래. 그럼 그렇지. 그럼 이 아빠가 오늘 그 자장가를 불러볼까?
0: 와, 잘한다.

가정이란 따뜻한 삶의 터전을 우리는 아버지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연기시의 리그마 씨는 구부정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장기 환자인 어머니를 대신해 어느이를 업어 키우시고 또 외국에 가서 공사장을 누비면서 어느이의 뒷바라지를 하셨답니다. 리그마 씨 남매는 오늘 아버지 명절을 축하하면서 정말 가시고기처럼 사신 아버지의 인생과 그 사랑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노래 아버지의 마음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웃음은 가장 좋은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어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건강에도 좋고 일도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도무시 최대용 씨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사업 실패로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자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꼭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식들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어 가정에 웃음꽃이 핀다면서 이제는 부모님께서 노년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품 부모 보모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손녀, 이 할머니 학교 올 때는 걷기 입고 와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챙겨봤던 얼어 죽을 뻔했다. 오야, 야, 이게 교과서로 또 누구 갔지? 아이고, 애나라 정말. 우리 이제 시간표로. 오늘 이 시간이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순돌이. 아이고, 너도 고사이다. 너도 고사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정신없이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글쎄 돌린다는 게 글쎄 학교 문화까지 가지고 갔지. 아이고, 진짜. 뭐야, 무슨 소나 이렇게. 야, 옥자구나.
2: 야, 응? 우리 딸이 온천표를 가져왔더라.
1: 무슨 거?
2: 우리 순애랑 민서랑 같이 오랜만에 즐겨보자. 하룻밤만 자면 된다.
1: 아이고, 야, 내 성군 아이 보고
2: 하루 보람 되지 무슨?
1: 야, 여지간에 우리 딸이 영 바쁘다. 아이고, 눈코뜰 새 없다. 눈코뜰 새 없어. 자, 너네끼리 가라. 응?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골뱅이 들었어. 골뱅이. 아이고, 이것도 파스를 붙여야지, 파스를. 아이고, 옳다, 정말. 요거, 순에 알려준 대로 붙여보자, 좀. 요거, 요렇게 넣고, 요거 딱 묘준해야 되는데. 에이, 이거 뜯는가?
3: 빨리 오셔, 빨리. 어마,
1: 어?
3: 지금 뭐 한가? 요가를 한가?
1: 야, 무슨 요가는 무슨 요가? 이런 못하는 거. 야, 야, 빨리 입혀라, 입혀. 야, 야, 야.
3: 엄마, 엄마 좀 다이어트를 하셔.
1: 니나 다이어트.
3: 엄마, 어서셔.
1: 이거 뭐야?
3: 입살 갈기. 엄마 입살 배셔 좋아하지? 우리 오늘 저녁에 입살 배셔 해먹을까?
1: 이 고야지 생각아. 야야야, 입살 배셔 하는 게 뭐 그리 수월한가 하니?
3: 이 내 사랑 우리 어머니 솜씨 대단 좋은 거 알지 뭐. 아, 배고프다. 야, 엄마 밥 주셔.
1: 야, 밥만은 좀 제 집에서 먹고 댕기면 아이 되겠니?
3: 야, 엄마 우리 신랑이니?
1: 우리 장모님이 한 밥이 최고!
3: 이랜다.
1: 야, 왔으면 제 새끼부터 들받아보는 게 순서 아닐까?
3: 어머나! 우리 순돌아! 고맙다! 어구,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너는 누구 낳았을까? 요렇게 겁니? 아, 엄마, 야를 무슨 옷을 이렇게 많이 입혔습니다.
1: 야야야, 아는 그래도 든든 입혀야 된다. 감기 오면 어찌자 그래.
3: 엄마, 아들이 니에 선선하게 키워냈습니다. 야, 어머나, 야, 이게 뭐야? 엄마, 이게 시토형이 포머리가 어떻게 모인가 이게?
1: 오야, 그게 어째 그렇게 싹 터져?
3: 왜 터졌다고?
1: 야, 내 쟤야, 강 기저귀를 바꾸자고 보니까 그 대다 오줌 조금 쌌더라. 그러니까 내 고기를 그래서 가시알 요래 배에 대대고 재벌을 차온 게 어째 그게 싹 터져?
3: 엄마, 기저귀로 이래용 기저귀로 재벌을 채우면 어찌인가? 그것도 가시알로 배서.
1: 야야야. 기저귀 값이 지금 얼마 비싸야?
3: 아낄 때고 아이 아끼 되지. 엄마, 엄마, 야 먹을 때 됐지?
1: 옳다. 우유 먹을 시간이 됐다.
3: 야, 어째리 세게 우는가? 엄마, 엄마, 야 몸에 바늘이 들어갔지?
1: 무시라니?
3: 엄마, 응? 엄마 그게 보인다.
1: 오이뱅살이지.
3: 아이 그 집게. 어? 그게? 이 우리 어젯자랑이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쓴 집게지?
1: 야, 땀물에다 싹 소독했다.
3: 야, 엄마, 고기 집는 집게로 우유뱅살이 지금 어디가? 우유 전용 집게 사줬제.
1: 야, 찾지 못해 그랬지. 가져놔. 야, 어째 이리 오니? 아이고, 어, 순대라. 어, 어, 어.
3: 엄마나 우리 순돌이 왜 할머니 가니까나 우르르 또 끊는구나. 아이고 엄마. 응? 엄마 가서 우리 아르 빠져서 나는 정말 세상 편안한다.
1: 이제 시끄럽다. 내
3: 엄마한테 욕으로 제출해도 될까? 아이 별게 아니다. 내게 말한다. 이 첫째, 우유는 내가 사온 우유만 먹인다. 시장에서 파는 족보 없는 짝퉁 우유는 절대 안 돼. 둘째, 내가 사온 우유라 하더라도 유효기가 반년밖에 안 남았을 경우 무조건 사서 역시 쓰레기통이다. 서였는다. 엄마, 우리 이랬까? 이제부터 저 순돌이 우유를 풀 때는 엄마가 내 영상 통화를 하자 말인다. 그러니까 내 시시바가 내 감독하에 우유를 풀라 이 말인다.
1: 무슨 개라고? 시시각각 네 감독하에?
3: 예. 야! 그래 이미 집에다 응?
1: CCTV를 안장하래. CCTV로 애당초 그렇게 재미를 못 믿겠으면 제 새끼를 제못 깨지.
3: 아, 엄마, 오, 내 어떻게 순돌이를 본가? 오, 야, 일요일날 한날 보는 것도 정신 아찔해 나는데 누나.
1: 이 말하는 짓사를 봐. 너 일요일날에 하루 보는 게 정신 아찔해 나무. 쭉 보는 이 애미는 정신 펄펄 나겠구나. 어쩐 제 몸 하나 가누기도 바쁜이 나이. 아이고 정말 이젠 제 먹을 밥도 하기 싫다. 정말 쉬기 쉽다 쉬기 싶다.
3: 아이고. 엄마, 엄마 어디 아픈가? 병원 가야 되세?
1: 아이고 야 병원은 무슨 병원은 무슨. 아이고.
3: 그러니까나 엄마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순돌이를 혹시 봐주기 싫어서 이래제.
1: 야, 내 지금 너 알아보기 싫어 그래니? 응? 네 이애미를 믿지 못할까 하는 말이지.
3: 엄마, 내 엄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순돌이만은 과학적으로 키우자는 게지.
1: 옳다. 나는 그 과학 모르니까나 너 시어마를 데려다가 과학적으로 키워라.
3: 엄마, 우리 시어마이 너 돈을 벌어야 우리 돈 대주지.
1: 완전히 부모들은 전에 노예요. 이래서 그저 부모하고 자식지간에는 짝사랑이라 하지. 야, 그리고 내 노루 네 키를 딱 1m 50을 만들자고 키웠겠니? 혼자서 눈이 도로 키우면서 거기다 부스개를 오르내리면서 너네를 먹여 살고자고 얼마나 바빴는지 모른다. 그래도 난 언제 그렇게 그저 영양가를 딱딱 따지며 먹이고 어루 만질 새도 없었지. 그래서 그저 눈인데 다 못한 그저 아쉬움과 그저 미안함을 그저 지금 그저 성구를 키우는데 다 뭘 붓고 있는데 이미 속은 누구 알겠니?
4: 어이, 싸위 왔습니다. 아야, 오늘은 무슨 거 마시는 거였습니까? 어머, 어째 저러? 도대체 뭐라 했길래?
5: 아니, 뭐라 했는데?
4: 내가 당신은 몰라 그래요? 뭐라 말했지? 정말. 어머, 싸위 왔어.
5: 야, 야, 야.
4: 어머,
5: 야.
4: 어머,
5: 날래, 어. 어서 밥 먹어.
4: 저 어머니. 어머니, 싸위 할 말 있습니다. 어머니, 오시오. 앉으시오. 어머니. 내 솔직히, 어머니 딸, 김대가 사는 게, 이게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5: 뭐야?
4: 아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 떡 들고 있으면 잘 때까지 핸드폰 들고 잡니다. 예. 지원이 화장실도 핸드폰 가지고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예, 몸이 재생은 무슨 취니 그렇게 많은지 예. 오늘은 뭐 베이비마미 모임이요. 내일은 고사 모여. 내일은 청사 모여. 본다. 예. 아이, 어머니. 아이, 솔직히 말해서 그 시간에 무슨 어머니 휴식시키고 아로 집에 데려가면 얼마 좋았습니까? 아야, 거기서 나 이런 게 좋아가지고 모르고 결혼했대. 야, 난 정말 이래 못 삽니다, 못 살아. 아이고, 저.
5: 이보 사위, 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4: 예?
5: 우리 집 내 쟤보다 못한 게 무슨 게요? 이쁘지, 야, 착하지, 우리 집. 거기다 똑똑 같은 아들을 낳아줬지, 야? 그리고 일절에도 더 벌어서 가서이 보태겠다고요? 그 무슨 의사인지 뭐 하는 게지? 다 매술이 무슨 핸드폰을 가지고 너? 그리고 지금 세월에 그렇지, 야? 아이, 밖에 나가서 사람은 만나야, 야? 이 맥이 넓어지고 또 이 맥이 넓어져야 다 하는 일도 잘 됐게 하여, 잘 됐게.
4: 아, 예. 어머니, 그건 맞습니다, 어머니 말이. 근데 이건 내 말하는 거니?
5: 저는 순돌이 보는 걸 해 그래지,
4: 예?
5: 야? 내 좋아서 저 성군을 보는데 싸이 무슨 얘기구리만 쏘냐? 하기는 글쎄 성군을 보는 게 많이 힘들지 뭐. 그랬디야 그것과 비기지 못하는 즐거움과야 기쁨을 준단 말이야.
4: 어머니, 어머니 순돌이 보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하기는 글쎄 뭐 저 제 새끼를 키울 때보다도 손주를 키울 때 더 곱단다, 엄마에.
5: 또 말이죠. 손주란 거는 그저 있제요. 어째 이쁜가? 뭐 때문에 이쁜가? 설명할 게 없이 그저 이쁘지 뭐.
4: 아, 그래서 어머니 우리 순돌이 볼 때면 그저 눈에서 빛이 바짝바짝 했구나.
5: 그렇지. 그. 야, 김대가. 김대가, 야야야. 네 이제야 앞으로 알아 키우는데 요구를 이제 다 말해라. 내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그리고 이제야 내 정말 네 시키는데 과학적으로 키울 신심이 있다, 신심이. 어? 그래. 야, 쟤네. 엄마! 됐다.
4: 엄마, 이 봄서. 결국엔 뭐 딸 페이구만 무슨. 짜잔.
6: 와, 이게 어머니 욕심 나던 목걸이 아닌가?
5: 그게 말이다.
6: 좋겠다.
4: 내 끼워줄게.
1: 아유, 야야야야.
4: 어셔.
3: 어마어마 무슨 부끄러 마기노. 아들 같은 사위라며. 빨리 빨리 빨리
4: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3: 엄마. 응?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까지 입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조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였지만 이야기를 이어오면서 느끼셨겠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현상이라는 점,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문제를 마주했을 때 빠르게 해결해야 할 불편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만 급하게 관리하거나 일시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입냄새는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 몸의 상태, 그리고 일상의 리듬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 이상은 해결의 방향을 찾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떠올려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무심코 보내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 식사를 하는 방식,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심함 속에 작은 변화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의식적으로 나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안이 건조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냥 넘기기보다는 물 한 모금을 마셔보는 것, 식사를 거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아주 간단한 것이라도 규칙적으로 챙겨보려는 시도, 그리고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나의 컨디션을 돌아보는 시간,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을 줄여주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한 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큰 변화보다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조금 더 신경 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입냄새라는 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불편함은 줄어들고 대신 이해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결국에는 더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은 점은 이 문제는 특정한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관리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겨두기보다는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얻어가셨으면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조금 더 가볍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대화처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에 맞춰 나의 생활을 조금씩 조율해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건강을 지켜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조금 더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린 다음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밥 한 술, 스마트폰 한 번, 가족과의 식사 시간, 친구와의 대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스마트폰에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 어느새 우리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만큼은 구두쇠가 되어도 좋습니다.
1: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기획 편집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0: 네, 오늘은 하지입니다. 네, 아나운서 현국화의 듣는 24절기 하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하지는 열 번째 절기로서 6월 20일을 경에 오며 한여름에 이르다는 뜻을 갖고 있다. 이날은 태양이 북회 귀선을 직사하는데 이때 지구의 북반구는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며 이튿날부터 북반구의 낮의 길이는 점점 짧아진다. 하지는 계절의 변화를 반영한 절기다. 24개의 절기 가운데서 사계절의 변화를 반영한 절기는 립춘, 춘분, 립하, 하지, 립추, 추분, 립동, 동지 등 8개 절기다. 매개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립춘, 립하, 립추, 립동을 우리는 사립절기라 하며 매개 계절의 특징이 가장 선명한 춘분, 추분, 하지, 동지를 이분이지라고 한다. 하지에는 수컷 사슴의 뿔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슴뿔은 재생 능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새 뿔이 자라난다. 그리고 이 절개는 매미가 물어대기 시작한다. 그들은 독창보다 합창을 즐기는데 그 우렁찬 합창 소리에 귀가 멍멍할 지경이다. 하지에는 반하가 생장하기 시작한다. 반하는 음지를 좋아하는 약초인데 여름철에 소택지나 논에서 자라기 때문에 반하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그리고 이 절개에 령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 우아하고 도구한 자태에 사람들은 무수한 감탄을 연발한다. 령꽃은 속세에서 태어났지만 속세를 벗어난 천상의 꽃이다. 하지에는 소나기가 많이 내린다. 이 시기에는 쪽하면 소나기가 퍼붓는데 그 범위가 그리 넓지는 않다. 그리해 사람들은 소나기는 밭지경을 사이군다고 말했었다. 당나라의 시인 류석은 교묘하게 소나기를 묘사했다. 동쪽엔 해가 눈부신데 서쪽엔 비가 쏟아지네. 말로는 흐린 날씨지만 사실은 맑은 날씨라네. 하지에는 무엇보다도 국수를 먹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면, 짜장면, 양춘면, 칼국수, 많은 지방에는 하지날에 밀국수를 먹는 풍속

습관이 있다. 물론 행운을 기원하는 뜻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더위를 먹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지금은 조선족의 냉면도 만천하에 이름을 날린 상황이라 이번 하지에는 냉면을 찾는 사람들이 기필코 적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하루가 지나면 바로 단오절이다. 춘추 전국시기부터 단오절은 민간에서 2000여 년 동안이나 전승돼 왔다. 단오에는 구론을 기리어 쫑주를 만들어 먹고 드나드는 출입문에 액막이 쑥을 꽂아둔다. 우리 민족도 단오절을 즐기는데 보통 여성들은 그네뛰기를 즐기고 남자들은 씨름을 즐겼다. 리몽룡과 성춘향도 단오날에 처음 만나게 돼 훗날 아름다운 사랑을 맺게 되는 것이다. 겨울 질병을 여름에 치료하는 특수한 중의료법을 우리는 동병하지라고 한다. 기관지 천식과 만성호흡부진에 치료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하니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낭패 없으리라.

0: 오늘은 존경과 성도 로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일상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오늘도 게스트 전지향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지향 씨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전지향입니다.
1: 네, 오늘 청취자분들께 또 어떤 여행 코스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2: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많은 아름다운 도시들 가운데서 존경과 성도의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아, 존경과 성도 하게 되면 특히 성도는 또 지향 씨가 다녀온 곳이라서 아마 더 네. 발언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네, 먼저 존경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2: 네, 중경의 위치는 우리나라 서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고 사천 분지의 동남부에 있으며 또한 서부 대개발 지역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경은 우리나라 4대 직할시 중에 한 곳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4대 직할시라고 하면 북경 천진 상해 중경입니다. 중경은 1997년 8월에 직할시로 임명받았고 전체 토지 면적은 8.42만 평방킬로미터로서 직할시 중에서는 제일 큰 직할시이기도 합니다.
1: 그러면 중경의 기후나 날씨는 어떤가요?
2: 네, 중경을 일명 화로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역시 또 4대 화로가 있습니다.
1: 네.
2: 오로부터 밑으로 오면서 보면 산동성의 대남, 호북성의 무한, 강서성의 남경, 그리고 중경 직할시가 되겠습니다. 중경의 연평균 기온은 18도이며 가장 추운 1월의 평균 기온도 7도로서 그렇게 추운 지역은 아니지만 여름철 7, 8월이면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상승되기 때문에 4대 화로라고 불리게 됩니다.
1: 이 여름에 상당히 덥네요, 진짜. 그러면 이 중경의 자연 환경은 어떤가요?
2: 네, 중경은 또 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산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중경을 보면 내면이 산이고 또한 산 우에 도시가 건설되다 보니 산성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중경의 맥주도 산성 맥주라고 불립니다. 산이 많기 때문에 중경의 토지를 보면 암석층이 많습니다. 그 원인으로 하여 중경의 건물을 보면 거의 20층 이상인 아파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기초가 든든하게 높게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북경에서 1년이면 완성될 수 있는 기초를 중경에서라면 약 2년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중경의 지하철을 보면 지상에 건설되어 있는데 바로 차장 밖을 보시면 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중경의 이 건축물들은 다 쉽게 지어진 게 아니겠네요, 진짜?
2: 네, 맞습니다.
1: 아, 토질이 다르니까 네. 이게 건축에도 또 영향이 있네요.
2: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럼 중경의 관광지들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지 들어볼게요.
2: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자기구 고진입니다. 국가 4.1급 풍경구로서 송나라 때 만들어졌으며 가른 강변에 세워진 고부두 자리입니다. 말 그대로 도자기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던 동네라고 해서 자기구 고진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관광지를 구경하는 시간이 약 1시간 30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고대 남방 건축물에 여러 가지 먹거리와 볼거리들이 가득한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전 이런 곳이 좋습니다. 원래 제가 네, 또 이제 음식에도 네. 관심이 많고 아기자기한 곳을 좀 좋아하는데 볼거리가 꽉 찬 동네인데 먹거리까지 있다고 하니까
2: 네, 또 이런 길거리 음식들 먹으면서 또 이런 아기자기한 가게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에 이런 기억은 좀 더 오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1: 지향 씨가 그 성도 여행 다녀왔을 때 이제 중경도 네. 이제 다 같이 돌거나 그런 건가요?
2: 네, 그때 근데 그 성도 여행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중경은 그냥 짧게 하루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 그러면 다음에 간다면 이런 자기구 고진 같은 곳에도 들려보면 좋겠네요.
2: 네, 네. 그럴 계획입니다. 네.
1: 네, 그럼 중경에 또 어떤 곳을 방문하면 좋을까요?
2: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곳은 삼역박물관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강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긴 장강이 중경 도심을 질러서 가는데 흘러서 아래쪽에 있는 호북성의 의천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장강은 우리나라의 어머니 강으로 불리지만 장강 하류로 하여 홍수의 피해도 사실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하류쪽의 홍수 피해를 막고 또한 유력한 수력자원을 이용하여 환경보호적인 발전을 위해 의창시 3구 평경 내에 장강을 가로막고 수력발전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994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세계에서 제일로 큰 수력발전소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소의 댐 높이가 네, 무려 185m에 달하고 너비만 2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1: 2000m?
2: 이렇게 아, 네네. 죄송합니다. 20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이 규모가 아주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큰 공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주를 하고 상류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물에 잠기게 될 문물과 고적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박물관이 바로 삼엽박물관입니다.
1: 물에 잠기게 될 문물과 고적들을 보호하는 역할. 아, 이래서 네. 삼엽박물관이네요. 저는 그냥 이름이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용도가 이러네요. 네, 다음은 네. 어떤 곳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2: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인민대례당입니다. 위치는 바로 삼엽박물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중경을 대표하는 대표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950년도에 시작해서 1953년도에 완공되었으며 중경시에서 제일로 큰 극장이기도 합니다. 중경시에 가시면 대표 건물인 인민대례당 앞에서 사진 한 컷을 남기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이게 딱 맞은편에 위치했으니까 두 가지 곳을 한 코스로 가서 다 소화하시면 되겠네요.
2: 네, 사실 저도 이곳 앞에서 사진을 찍긴 했는데요. 네, 그 중경에서 다시 연길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이 이곳을 구경했냐면서 물어보시길래 네. 아,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여기는 구경하지 못했다고 하시니까 기사분이 인민대례당 앞에 차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저희 일행의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1: 그럴 서비스까지 해주셨나요?
2: 네, 아주 네, 그 기억이 아주 인상 깊은데요. 그래서 공항에 가는 길에 거기서 잠깐 들려서 사진 한 컷 남겼던 기억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1: 지난번에 멘트에 정말 그 정확함보다 뭐 친절함이란 그런 멘트가 있어서 마음에 와 닿았는데 네. 그래서 정말 여행도 그렇고 우리가 지나간 일들 돌아보게 되면 그 친절했던 분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2: 네, 그렇죠. 그냥 그 공항까지만 데려다 주셔도 되는
1: 맞아요.
2: 일정이었는데 굳이 또 거기까지 안내해 주시고 너무 그 친절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그분이 뭐 촬영 서비스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었는데 뭐 의무적인 건 네. 없었는데 여행자에게 그래도 좀 아쉬움 없는 여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2: 네, 오히려 네.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것저것 안내를 해주셔서 너무 네. 좋은 뜻밖의 더 알찬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리고 사실은 잘 나왔나요? 인민대례당을 배경으로?
2: 네, 그게 그 밤 시간이었어서 그 건물에 불도 켜져 있어서 네, 아주 잘 마음에 드는 사진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네. 네, 아주 멋진 사진을 건졌네요. 네, 또 네.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2: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곳은 해방비 거리입니다. 해방비는 또 중국 항전 승리 기념비라고도 하는데요. 항전 승리를 기념하여 1946년도에 시작해서 1년의 시간을 들여 비석을 세웠는데 1997년도에 중경이 직할시로 되면서 해방비가 위치가 위중구 정부에서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상호 보행 거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중경시에서 제일 큰 번화가로 되었습니다.
1: 네, 이 밖에 유명한 거리가 더 있나요?
2: 네, 이 밖에 유명한 또 거리는 홍야동 거리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중경은 워낙 산지가 많고 산성으로 불리다 보니 평지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1층이지만 우리 집 앞마당이 있는 앞 건물 옥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 앞마당이 또 앞에 건물의 그런 옥상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산세가 높은 곳인데요. 이 산세에 따라서 겹겹이 건물들이 늘어서 있는데 홍야동도 마찬가지로 절벽의 동굴을 바탕으로 층층이 집을 짓고 있던 살던 집을 개조해서 만든 관광지입니다. 앞에는 그 가름강과 장강을 굽어볼 수 있어서 홍야문, 군사요지 홍야문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1: 이게 한자로 홍야 이렇게 발음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네. 아인가요?
2: 아, 그 사실 그 절벽의 아자이기도 합니다.
1: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홍아동이라고 부르는 게?
2: 아, 네, 맞습니다. 네.
1: 그렇죠. 아까부터 지금 야동이라고 하는 게 홍야동, 아, 네. 홍아동.
2: 아, 네, 홍아동이라고 네. 네,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네, 1층부터 3층까지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고 4층부터는 먹거리 거리이고 그 후로는 11층까지 있는데 맨 우쪽에 올라가면 옥상이 도로가 되는 산성특색의 건축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네요. 4층부터 이제 먹거리 거리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그 집의 구조를 얘기했을 때 우리 집 앞마당이 앞에 건물의 옥상이 될 수도 있다는 네. 동네라니까 약간 그 올림막에 있는 집들 좀 계단식으로 있는 그런 집들이 좀 머릿속에 네. 그려지긴 합니다. 근데 이런 네, 곳의 풍경이 네. 좀 이쁜 것 같아요 저는.
2: 네, 많이 이쁩니다. 그게 그 아주 깎아지는 듯한 절벽을 다시 개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풍경도 아주 이쁘고 저는 그 이 올라가 보진 못했고 그냥 밖에서 이 전체적인 풍경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래도 눈여기는 어느 정도 하셨네요. 네, 네, 아주 신기한 곳이라서 이런 곳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2: 네,
1: 네 다음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2: 다음은 양강 유람선입니다. 이곳에는 뿔란, 예징, 위다우 중칭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중경의 야경이 아주 예쁜 그런 예쁘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그냥 굽어보는 야경보다는 유람선을 타고 도심을 꿰지르는 가른강을 따라서 구경하는 것이야말로 제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천문 부두에서 배를 탑승해서 황화원 대교를 거쳐 장관과 가른강의 함도점까지 갔다 돌아오는데 거리는 20km 정도이고 소요시간은 1시간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중경성도는 사실은 이 여행지가 아주 많은 곳이라서 네. 하나하나 이렇게 얼핏 듣고 지나가기는 사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에 들을 때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냥 코스별로 쭉 기억할 수 있게 먼저 여행지만 쭉 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일곱 번째는 무릉입니다. 무릉이라면 여러분들한테는 또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장혜모 감독이 찍은 만성진대 황금갑이라는 영화를 떠올리시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영화를 바로 무릉 관광지에서 찍었는데요. 지금도 그 영화를 찍을 때 건축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랜스포머 4 영화도 여기서 찍었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을 기념해서 여기에 트랜스포머 모형도 그대로 전시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1: 트랜스포머가 변신진강.
2: 네, 네, 네, 맞습니다.
1: 네, 그럼 여기는 이제 몇 개 코스를 돌아볼 수 있을까요?
2: 네, 무릉 관광지하면 유네코스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1: 유네스코.
2: 네,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두 개 코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번 코스는 천생삼교입니다. 천생삼교에서 교란 다리를 구경할 수 있는데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산 가운데가 뚫려서 천연적인 다리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산 높이와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입이 벌어질 정도로 장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스는 용수협 지붕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골짜기가 생긴 그런 코스인데 골짜기 깊이가 200m에서 500m 좌우가 되며 그 길이가 무려 5km 정도에 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서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냇물을 따라서 또 골짜기 위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구슬 같은 물방울을 따라서 거닐면서 구경하는 재미 아주 쏠쏠하다고 합니다.
1: 골짜기가 이렇게 아주 깊으니까 이 구슬 같은 그 물방울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닐까
2: 네,
1: 싶기도.
2: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하기까지 하는 정도의 규모니까 네, 정말 웅장할 것 같습니다.
1: 와, 근데 이게 이 정도로 깊이가 깊으니까 200m에서 500m 정도면 뭐 절벽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2: 네.
1: 완전히. 네. 엘리베이터를 탈 정도로 그 높이가 아주 높습니다. 네. 지영 씨가 무슨 목소리 상태도 약간 좀 쉬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조금
2: 네.
1: 이제 예, 목심을 하게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음악 한 곡 감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네. 이제 놓지 마시고요. 네. 이 상태에서
2: 네,
1: 음악 감상하고 계속해서 제가 또 다시 연결할게요.
2: 네,
1: 우리 청취자분들이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존경 성도 여행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앞부분에서 저희가 이 존경에 대한 여행지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행지 소개가 그렇게 너무 상세한 정도가 아니지만 저희가 간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들으면서 아 이런 곳들 중에 어떤 곳이 내 스타일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존경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충동 정도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음악 한 곡 감상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존경 성도 여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오늘은 게스트 전지향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중경 성도 여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많은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계속해서 전지향 씨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지향 씨 지금 얘기 잘 들리고 있나요?
1: 네, 잘 들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볼 때 중경과 성도는 엄청 가깝게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이동할 때 중경 성도행 고속열차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시속이 약 250km에서 300km 정도이며 이동시간은 1시간 40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경에서 성도로 이동할 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렇다면 앞에서 이미 중경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성도 여행 한번 해볼까요?
1: 네, 좋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1997년 전까지는 중경시가 사천성의 성소재지였는데요. 1997년도에 중경시가 직할시로 분리되면서 성도가 사천성의 성소재지가 되었습니다. 사천성 자체가 지리적으로 보면 우로부터 오른쪽으로 돌면 성해성, 감숙성, 섬서성, 중경시, 운남성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성자치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천성이 중국 서남 지역에서 중심이 되고 또한 지리적으로 우세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살기 좋은 어미 지향으로 불리우고 또 천부 지국으로도 불리우는 이 성도시가 그 중심의 가장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1997년도 성소재지가 된 다음부터는 대대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남 지역의 경제, 정치, 문화 중심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주변으로 구체구, 낙산, 아미산, 청성산, 도강원 등 해내외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서 관광 동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0: 와, 이 유명한 곳들이 네. 다 이렇게 거의 한 곳에 이렇게 집합되어 있나요?
1: 네, 그렇죠. 되게 네, 저도 이 지리적으로 다시 한번 훑어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0: 와, 이렇게 가까이에 뭐 아미산, 낙산, 구체구 이거 다 있을 줄 몰랐습니다.
1: 네. 네. 또 요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성도는 인구가 약 1,500만 명에 달하며 중경과 달리 평원 지역에 놓여 있다 보니 또 특이한 남방 평원 문화 또는 풍요롭고 느긋한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0: 네, 느긋한 문화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왠지 그 차 한 잔의 여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은데요. 거기 가니까 약간 좀 네. 절주가 그 뭐 느림의

0: 젊은 네. 분들이 한 번씩 이런 곳에 가면 약간 힐링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1: 네.
0: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송도에는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요?
1: 네, 첫 번째로는 관착 항자거리입니다. 관은 넓다라는 관이고 착은 좁다라는 착입니다. 말 그대로 넓고 좁은 거리라는 뜻인데요. 관거리 즉 넓은 거리에는 주로 먹거리와 사천 전통문화 공예품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착 좁은 거리에는 차집과 커피숍 등이 있어서 차 또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귀지를 타주는 분들한테 또 귀를 느긋하게 맡기고 눈을 지그시 감고 차양에 도취되는 느낌을 즐길 수 있다면 이런 느낌이야말로 진짜 천상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여유 있는 도시니까 이 귀지 파주는 그 서비스가 있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 네.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연기를도 이런 곳들이 몇 군데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핫하게 네. 계속 지금 경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주로 연길에서 이렇게 귀지를 파주는 이런 문화를 이어가고 있는 곳들은 대부분 그 상업적인 그런 가게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어찌 보면 뭐랄까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받는 네, 그런 느낌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겠지만 이곳의 길거리에서 이렇게 귀지를 파주는 이런 서비스를 한번 체험해 본다면 진짜 그 송도 자체의 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0: 길거리에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네요. 네, 가끔 예전에는 사실, 네. 말씀하세요.
1: 저도 이 귀지를 파는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길거리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혹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0: 그렇죠.
1: 제 귀를 파주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팔을 뭐 툭 쳐놓기라도 하면 그렇죠? 어떨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네 그때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오히려 연길에서 한번 경험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제 친구도 연길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네. 그것도 이제 돈 내고 하는 서비스가 됐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 그것도 해보면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그런 것까지 하냐 싶겠지만 해보면 네. 향수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번 저보고 가라고
1: 네,
0: 그래요.
1: 맞습니다.
0: 그 느낌이 어떤가요? 제가 아직까지 못 받아봐서.
1: 네, 저는 사실 이 송도에서 그 받지 못한 게 아쉬우면서 사실 연길에 그런 가게가 생겼으니까 한번 체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또 가보긴 했는데요. 진짜 그 현미경 같은 좀 더 그 과학적인 그런 장비로 내 귀 안을 살펴봐 주시면서 네 어떤 그런 느긋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아주 뭔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0: 힐링이 좀 되던가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아침 시장에 뭐 이제 안마를 네. 해주는 분들이 가끔 한켠에 계시긴 했는데 이제 송도에 가게 네. 되면 이렇게 또 귀지 파주는 서비스를 하는 분들을 아마 이렇게 쉽게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다음 관광지 또 들어볼게요.
1: 네, 계속해서 천극 경검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북경의 경극은 들어보고 많이들 텔레비전에서도 보았을 텐데요. 사천에는 경극과 비슷한 천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천의 그 천자를 네.
0: 아, 천.
1: 천주라고 하는데요. 사천인들이 차 한 잔의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관람하던 그런 극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저희가 한 번쯤은 보고 싶을 충동을 느낄 천극의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얼굴이 변하는 변검쇼입니다. TV에서 보는 것하고 직접 보는 느낌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체험의 기회를 줄 것 같은데요. 금강극장이라고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찾기도 쉽다고 합니다.
0: 맞아요. 사실 이런 거 TV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TV막이 이제 뭐 네. 한발 막혀져 있어서 이게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현장에 가서 네. 보게 되면 얼굴이 한번 바뀔 때마다 막 감탄 지르고 소리도 지르고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러면서 구경할 것 같아요.
1: 네. 저도 이 그 송도에 갔을 때 그 진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차 한 잔의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관람하던 그 이런 체험을 저도 해보고 싶어서 마침 이 찻집인데 여기서 변검쇼도 하고 있는 그런 가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로 관람하니까 그 충격이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한번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송도하게 되면 또 낙산대불이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 들어볼게요.
1: 네, 낙산대불은 송도

0: 2시간 거리에 있으며 1997년도에 아미상과 더불어 자연과 문화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이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락산대불은 민강, 청이강, 대도하가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데요. 높이가 72m, 너비가 24m입니다. 그리고 머리 높이만 15m로 발등에는 50명이 설 수 있고 몇 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런 불상입니다. 락산대불의 관광은 유람선에 탑승해서 관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네, 그리고 또 황경계 고진도 인사드려볼게요.
0: 네, 황동계 고지는 락산을 구경하고 송도로 돌아오는 거리에 있는데요. 황동계 고지는 역사가 무려 2100년에 달하며 고진 거리에 들어서면 옛적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옛 모습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동네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 개성이나 인터넷 같은 곳에서 많이 보던 이금옌이 바로 이 고진에서 제일 처음으로 발언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여러 가지 먹거리, 놀거리들이 즐비한데요. 검은깨로 만든 떡, 쯔마가오라고 하죠. 그리고 캐러멜, 또 취두부, 곱창국수, 구운 오리고기, 그리고 구운 족발 등 너무 많고도 많습니다. 황동계 고진을 관광하는 데는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1: 근데 이렇게 놀거리, 뭐 먹거리 다 있는데 1시간 30분으로 저는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0: 네, 그렇죠. 또 줄여서 음식을 사고 먹고 하면
1: 맞아요.
0: 이 정도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갈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우리가 먹자거리 가게 되면 한 시간이라는 게 너무 빨리 지나가거든요.
0: 네.
1: 네. 그럼 이 많은 먹거리가 있는데 그럼 이외에 또 어떤 볼거리들이 있을까요?
0: 네. 이외에도 청송산 앞산이 있습니다. 이곳은 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무려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송도는 참대군 기지도 둘러보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참대군 연구기지로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외 증정하거나 입양을 보낸 참대군들은 대부분 이 기지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또 인공으로 번식이 가능하여 운이 좋은 분들은 갓 태어난 어린 팬더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성도 가게 되면 그래도 이 참대곰 기지 같은 데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뭐 필수 코스로 들려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0: 네, 또 제가 아는 지인분들은 이 참대곰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그 참대곰 사진만 봐도 이 어떤 참대곰인지 이름을 다 읊어낼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1: 아, 그러면 참대곰도 네. 우리가 뭐 강아지, 고양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이게 또 종류가 아주 많은가 봐요. 어떤 참대곰이라는?
0: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그 참대곰 기지에서 번식하고 있는 참대곰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그냥 그 귀여운 별칭으로도 불리잖아요.
1: 아, 그래서 그 곰의 이름을?
0: 네. 네, 저는 솔직히 사진을 보면 그냥 다 똑같이 생긴 참대곰으로
1: 그렇죠.
0: 보이고 귀여운 참대곰으로만 보이는데
1: 저희 눈엔 다 같은데
0: 그 사진으로 봐도 네 이름을 다 구별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애호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1: 와 이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참대곰 기지의 그런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저도 참대곰 기지는 그 전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중경성도 이제 그 지향 씨는 그래도 한 번쯤 가본 여행지이기도 한데 앞으로 이제 또 간다면 오늘 소개한 것 중에서 어느 곳이 제일 먼저 가고 싶으세요?
0: 저는 그 홍라동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때는 그냥 밖에서만 구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에서 구체적으로 더 다양한 것들을 즐기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지영 씨와 함께 중경과 성도 여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중경 성도 여행 여러분들 듣고 나니까 좀 가고 싶다라는 충동이 느껴지시나요? 전지향 씨 오늘 또 상세한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네, 남은 시간 마마무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박형곤, 황명월 작사, 황명월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효도 문화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변변 땅이 지금은 효도문화 선봉장으로 이름 넘네. 어르신들 전중하고 연로 부모 효성함이 효도력사 그 뿌리든 민족의 미풍이라오. 아, 레절 밝고 문명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후대 양성 효도 문화 이 땅에 꽃피워 가네. 민족의 넋이 어린 이 땅에 효도를 앞세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상락원 꾸려가네. 인성교육 보급하여 너도 나도 독행쌓아 아름다운 문명사회 우리 손에 빛내가세. 아, 레절 밝고 문명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손색 없는 우리 민족 구심점이 되어 가네. 손색 없는 우리 민족 구심점 되어

이번 주엔 박형군, 황명월 작사, 황명월 작곡, 황명월의 노래, 효도 문화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베이징 시간 10

0: 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中波873kHz， 초단파103.5MHz， 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일자나이 AI 전감 국제광고상 수상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할빈 극지공원과 빙설대 세계가 나란히 국제 최고 수준 마케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IAI 전감 국제광고상은 전 세계 천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4천여 건의 우수 작품이 경쟁에 참여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할빈 극지공원은 모로코 푸른 마을 인기 포토존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공로로 관광활동 마케팅 금상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5차례 IAI 금상을 거머쥔 문화관광 명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5월 푸른 마을은 2.0 버전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특색 있는 아침은 벚꽃풍 조각 장식 등 상징 경관을 추가해 걸음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며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몰입형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풍경 덕분에 젊은 층의 여름 산책과 촬영 명소로 급부상했으며 전 인터넷 플랫폼 누적 조회수가 30억 회를 넘고 모로코 국가관광청으로부터 공식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국제광고상 심사에서 할빈 빙설대세계는 관광 브랜드 마케팅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관광지는 겨울에만 인기를 얻고 여름은 한산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겨울 빙설 명소에서 사계절 내내 운영하는 종합문화관광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올여름에는 제24회 할빈 국제맥주축제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대학 입시가 막을 내리면서 2026년 졸업여행 시즌이 6월 상순 첫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동정여행이 발표한 2026 졸업시즌 여행보고서에 따르면 졸업여행 키워드 검색량이 전월 대비 300% 이상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이용자의 여행 상품 주문량도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졸업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자연경관, 역사문화 외에도 특색 미식, 문화 공연, e스포츠 대회 등이 주요 관심사로 됐습니다. 이는 Z세대의 여행 결정이 세상 구경하기에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관광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체험이 졸업여행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 열풍 속에서 우리 성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할빈은 2026년 졸업 시즌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동북지역 졸업여행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연과 경기 관람이 졸업여행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상해, 남경, 성도, 북경, 청도, 광주, 중경, 할빈, 서안, 무한히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들었습니다. 졸업 시즌 동안 할빈의 음악축제, 콘서트 등 대형 공연 행사는 수많은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약 데이터를 보면 6월 10일 이후 한 달간 할빈행 항공권 예약 중 16세에서 20세 이용자 수가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풍부한 공연 자원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해 공연을 관람하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한 가지 먹거리를 위해 한 도시를 찾아가는 현상이 흑룡강 졸업여행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빈의 탕수육, 마디얼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특색 미식들이 전국 각지 졸업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양도 풍경구, 빙설대세계 등 관광지의 검색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공연 관람 외에도 할빈의 유럽풍 정취와 미식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졸업 시즌이 뚜렷한 흥미주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Z세대는 더 이상 전통적인 관광 체험에 만족하지 않으며 여행을 자기 표현과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흑룡강성 각 통상구 출입국 여객 수가 90만 명을 넘어서며 통관 현장은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각종 편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국경을 오가는 인적 왕래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날 러시아 자가운전 여행단 차량들이 수분하 도로 통상구 입국 통로를 거쳐 입국해 중국 본토 자가 관광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올해 수분하 통상구가 맞은 첫 국경 간 자가운전 관광단으로 이들은 일주일간 체류하며 단오 문화를 체험하고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며 중국 음식을 맛보고 특산품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수분하 통상구 출입국 인원은 26만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흑하 통상구 출입국 인원도 대폭 늘어 35만 명에 달하며 동기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약 9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이 흑하를 일상처럼 찾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침 시장 구경, 미식 체험, 전시회 참관 등 어디서나 세심한 양국 언어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유동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할빈 태평국제공항 24시간 운영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에서는 환급 신청서 한 장으로 5분도 걸리지 않아 업무 처리가 완료됩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할빈 태평공항 세관이 심사 확인한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약 640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66% 급증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구매 즉시 환급이 가능한 타지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하고 세금 환급 전 과정 무서류화 시스템을 추진해 국경 간 관광 소비 활력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리 성여름 특유의 청량함이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청량 경제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흑토의 달콤함과 장인 정신을 담은 흑룡강 특색 빈관은 이제 거리에서 더위를 식히는 간식을 넘어 규모화된 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할빈 중앙대가 마디얼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 이곳은 매일 약 만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맛이 잘 팔릴 뿐 아니라 문화창작 아이스크림도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소피아 대성당, 중앙대가 등 도시 랜드마크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해 비주얼과 정서적 가치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문화관광 융합의 바람을 타고 마디얼은 지역 소비시장을 벗어나 절강성 구조의 대형 공장을 세웠고 제품은 전국 여러 성시에 판매되며 유명 관광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북위 47도 황금 원유 공급원의 지지와 국제 기준에 맞춘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우리 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아이스크림은 맛이 달콤하고 진합니다. 통화현에 위치한 백가득 냉동식품회사는 11개의 생산라인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해 하루 300만 개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합니다. 5월까지 생산량은 이미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6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백가득의 제품은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하고 10만여 개 이상의 대형 마트 편의점에 입점해 있습니다. 올해 기업은 20여 종의 새로운 트렌드 아이스크림을 출시할 계획이며 흑룡강 문화를 제품 디자인에 녹여 아이스크림마다 스토리를 담아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남극냉동식품은 전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얼음도시의 추억을 담은 오리지널 빙과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을 전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경의 홍보석 아이스크림은 올 1사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만 박스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제품은 여러 플랫폼에 출시되자마자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마케팅 네트워크는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했으며 북극의 달콤함을 성공적으로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흑룡강 문화와 장인 정신을 이어받은 빙과 군단은 지금 전국 지도에 강력한 북극의 청량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참 많다. 잠 못 이루고 끙끙 앓는 밤, 아픔과 고통이 강을 건너며 그래도 우리는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강 너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첫 번째 시간입니다.

0: 뜨거운 열기가 가시지 않은 어느 여름의 오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교실마다에서 쏟아져 나온다. 연한 하늘색 원피스에 굽낮은 예쁜 구두를 받쳐신은 상금이가 아이들 속에 묻혀 미소를 머금고 교정을 나선다.
1: 그래, 조심해서들 가.
2: 네.
3: 우와, 선생님 오늘따라 특별히 예쁩니다.
4: 선생님 선생씨 같은데요.
1: 이 개구쟁이들 못하는 말이 없네. 얼른 집에나 가.
2: 네.
5: 같이 가서 갈게요.
2: 빨리 가자, 빨리. 기다려.
1: 어, 야, 뛰지 말고 넘어지겠다.

0: 상금이
1: 벌써 와 있었네요.
0: 오늘은 우리 중요한 날인데 약속을 지켜야지. 자, 타.
1: 네.

0: 4년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소학교 교원으로 순조롭게 취직에 성공한 20대의 젊은 교원 성금이. 오늘은 2년째 연애를 해온 남자친구 성걸신의 집에 첫 인사를 가는 날이다.
1: 성걸씨,
2: 응?
1: 옆에 꽃가게에 잠시 차를 세워줘요.
2: 꽃가게는 왜? 나한테 꽃을 사주려고?
1: 좋은

0: 생각은 혼자서 하네요. 성글씨 몫은 없거든요.
1: 그럼 왜?
0: 제가 이 가게에 꽃바구니를 주문해놨어요. 성글씨 부모님을 처음 뵙는 날인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1: 언제 그런 것까지. 괜찮소.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걸 따지는 분들이 아니요.
0: 그래도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1: 이런 센스쟁이. 우리 부모님은 성금이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할까요? 내가 상담아.
0: 마음에 안 들어 하면요? 성글씨는 어쩔 셈인가요?
1: 그럴 리 없지. 누가 그런 색식감이라고. 아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춤을 추며 성금이를 반겨줄 거요.
0: 그건 성글씨 생각이고요. 만약에 성글씨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면 어쩔 거예요? 말해봐요. 응?
1: 그건...
0: 말해봐요. 말해보라니까요.
1: 그렇다면 생각해봐야지.
0: 뭐라고요?
1: 성금이를 놀리느라고 하는 말이요. 나를 못 믿겠소? 누가 뭐래도 성금이 내 여자요.
0: 다 왔어요. 저 앞에 있는 꽃가게예요. 옆에 세워주세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사장님, 주문한 꽃바구니 찾으러 왔어요. 5시에 찾기로 했고요. 전화번호 뒷자리는 2635번이에요.
0: 아, 네. 잠시만요. 제가 인증 찾아드릴게요.
1: 네, 고마워요.

0: 냄새가 참 좋구만. 여보, 그 맛있는 요리를 많이 갖추어. 우리 선글이 색식감을 내려오는데.
1: 알았어요, 여보. 아, 두 말하면 잔소리죠. 오늘은 복자도 불렀어요.
2: 언니, 자, 반찬 받아요.
3: 그래.
1: 아이고, 참. 내 솜씨는 알아줘야 돼. 어?
0: 그래. 처제가 수고 많구만.
1: 어? 맞아, 수고가 많다.
2: 언니, 아저씨. 요즘 세월에 집에서 손님 접대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예비 며느리를 만난다면서 아, 식당에서 항상 차리면 되지 뭘 집에서 직접 요리까지 하느냐고. 누가 아들 바보가 아니랄까봐.
0: 그 요리 솜씨 좋은 처제 덕분에 오늘 우리가 큰 시름 덜었어.
1: 맞아요.
0: 이제 성거리가 오면 이모한테 톡톡히 인사를 내라고 해야지.
1: 그래. 예, 식당에서 차리는 거 하고 아, 내 손으로 직접 차려 먹이는 게 어디 갔냐. 요즘 애들은 바깥 음식이 습관이 돼서 건강을 챙길 줄도 몰라요. 이렇게 기회가 될 때 한 끼라도 맛있게 차려 먹어야지.
0: 맞소.
2: 그래, 언니. 오늘은 내가 우리 가게까지 접고 언니네 더우러 왔으니까 내 경제 손실은 언니가 책임져요.
1: 알았어. 알았다니까.
3: 어이구, 애들 올 시간이 다 됐구나. 복자야, 이러면 준비는 다 됐겠지?
2: 어, 언니. 자.
0: 아니, 우리 혜원이는 아까부터 보이지 않네. 혹시 방에서?
1: 방에서 놀고 있겠죠. 오늘 손님이 오는 줄 알고 아까부터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2: 언니, 애가 사람이 그리워서 그래요.
3: 아이고,
2: 엄마가.
3: 됐어 그만해. 듣겠다.
1: 혜원아, 나와서 손 씻고 과일 먹어라.
4: 응, 알았다. 좀 이따 갈게.
0: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1: 성글이 왔구나.
5: 자,

0: 어서 들어오게, 어서 들어오게.
1: 성돌아.
2: 이모.
1: 왔네. 아유, 자식. 이젠 컸다고 장가 갈 준비를 다 하고 이모도 기쁘구나. 어?
2: 이모, 수고 많았어요. 아유.
3: 왔냐?
2: 네, 아버지. 성금이, 인사하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이모요.
4: 안녕하세요.
0: 그래 그래. 네. 반갑네. 반가워. 자, 들어오게. 얼른 들어오.
4: 네. 처음 뵙겠습니다. 량성금이라고 해요. 꽃바구니 받아주세요. 제 성입니다.
0: 뭘 이런 것까지. 고맙게 받을게.
3: 네. 거기 서 있지만 말고 다들 어서 앉소.
0: 그래 그래. 아, 그래. 자, 자, 자. 여기 앉게.
2: 앉소.
1: 아유, 색시가 참 예쁘게 생겼구나. 교원이라면서.
4: 네, 소학교 반지임 사업을 하고 있어요.
1: 아, 그래? 아유, 성거라, 넌 좋겠다. 색시가 교원이라 앞으로 애 교육은 문제 없겠네.
2: 아이, 이모.
0: 혜원아, 나와서 인사해야지.
5: 순자의 부름에 혜원이가 방에서 나온다. 토끼꼬리처럼 짧은 머리를 주워매고 편한 운동복 차림을 한 혜원이가 성금이 앞에 다가서며 젊고 예쁜 눈앞에 이 여인을 많이 올려다본다.
3: 혜원아, 앞으로 네 숙모가 될 뿐이다. 어서 인사드리거라.
2: 어? 저 성금이, 옌 내 조카요. 혜원이라고 하오. 소학교 3학년이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랑 함께 살고 있어.
4: 혜원아, 안녕.
2: 혜원아, 왜 말없이 그냥 쳐다보며 웃기만 해? 어? 어서 인사드려야지. 숙모야.
6: 안녕.
4: 그래. 안녕.
2: 혜원이 잘했어.
3: 아, 여보, 식사 준비 다 됐으면 밥부터 먹기요. 모두들 하루 종일 일하고 배고플 텐데. 네. 어서.
0: 그래야죠.
1: 복자야. 알았어, 언니. 며느리하고 인사를 하느라 밥 먹는 것조차 잊었지?
0: 내가 그랬나? 자, 어서 밥이나 먹자. 효나, 손 씻고 밥 먹자.
6: 알았다. 할아버지도 밥 먹자. 할머니도 밥 먹자.
3: 그래. 효나, 그래. 밥 먹자.
0: 자, 자, 자. 이쪽으로 가자.
2: 자, 효나.
5: 연속 이어지는 혜원의 계층을 무시한 말투에 성금의 눈살이 점점 찌푸려진다. 내색은 못하고 있지만 교훈이 본능이랄까, 어른이 책임이랄까, 이름 모를 불편한 심기가 성금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0: 아유, 성금이 입맛이 맞을지 모르겠어. 어려워 말고 많이 두어.
4: 네, 어머니.
3: 우리도 많이 먹어.
4: 음식들이 모두 맛있어요.
0: 그래?
4: 잘 먹겠습니다.
3: 그래. 저, 아버지 어머니는 모두 잘 계시오?
4: 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퇴직을 하셨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자리에 누워 계신 지 오래됩니다.
1: 그럼 형제자매는 몇인가?
4: 네, 외동딸입니다.
1: 반주임이라고 했지? 그럼 어문 수학 모두 가르치오?
4: 네, 맞습니다.
2: 아유, 어머니, 아버지, 이모, 뭘 그렇게 꼬치꼬치 개물어요? 밥도 못 먹게.
0: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그만할게. 자자자, 많이 둬.
1: 이 자식이, 벌써부터 색시 편드는 거 좀 봐요. 언니, 이래서 아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2: 이모,
3: 참. 말은 그만하고 어서 밥이나 먹지.
4: 그래요.
2: 자, 성금이, 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4: 네, 알았어요.
3: 성거라, 그런데 말이다. 우린 성금이가 선눈에 마음에 드는구나. 상견례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2: 아버지.
0: 그러게다. 장소는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 저기 성금이, 부모님들은 뭘 좋아하오? 네.
2: 어머니, 아버지, 이러다 재하겠어요. 성금 씨가 밥 좀 먹기 질문은 나중에 하세요. 토론도 식사를 마친 후에 하고요. 네?
3: 그래. 내가 마음이 급해서 말이 많아지는구나. 자, 밥 먹기요.
0: 네.
3: 밥 먹기요.
0: 자, 혜원아.
2: 먹어.
0: 이 물고기도 먹고. 자, 이것도 먹어. 고기도 먹어.
6: 아, 됐다. 그만. 벌써 다 먹었다.
0: 그랬어? 잘했네. 그럼 방에 가서 놀까?
5: 숟가락을 놓은 혜원이가 애원이 담긴 눈빛으로 성금이를 쳐다본다. 눈치를 챈 성거리가 웃으며 말을 건넨다.
2: 혜원아, 숙모랑 같이 놀고 싶어?
4: 성글씨,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숙모라 부르게 해요?
2: 괜찮소. 어차피 상견되고 결혼이고 줄을 이어해야겠는데 조만간 시간 문제잖소. 안 그래서?
6: 같이 놀자.
0: 어?
2: 어? 저, 혜원아, 오늘은 숙모가 삼촌이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할 얘기가 많아서 먼저 혼자 놀면 안 될까?
6: 알았다.
5: 수저를 넣은 혜원이가 모리테를 달랑이며 방으로 들어간다. 성금이 눈빛이 그런 혜원이 뒷모습을 저도 몰래 쫓아간다.
2: 성금이 왜 한숨을 쉬어?
0: 네?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이모님, 밥 잘 먹었습니다.
1: 아니 왜? 성금이 좀 더 먹지. 왜 벌써 수저를 넣었어?
0: 아니에요. 어머니,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1: 그래?
0: 음식들이 먹어도 맛있어요.
1: 그래? 언니, 예비 며느리가 참 폭스럽게 잘 먹어요. 몸매는 날씬한데 먹는 건 이렇게 고루 잘 먹으니 법이잖아.
0: 네, 이모님. 저 입맛이 까다롭지 않아요.
1: 그래, 이제 성글이랑 얘기 좀 나누고 있어.
0: 응? 네. 저 어머니,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1: 아니. 아유, 이건 우리가 치우면 돼요. 자, 색시는 저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
3: 맞어.
1: 성글아, 얼른 색시랑 함께 거실로 가. 그 얘기하고 있어.
2: 성금이, 뭐 크게 덜컥 없어. 우리 일어나자.
0: 네.
5: 예비 시어머니와 이모에게 다소곳이 눈인사를 건넨 성금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성글이와 함께 혜원이 방으로 들어간다. 폭신한 침대에서 퐁퐁 띔질을 하던 혜원이가 방에 들어서는 성거리와 성금이를 보자 바로 그들을 향해 띔질을 해간다.
2: 혜원아, 뭐하니?
6: 삼촌!
2: 혜원아, 밥 먹자마자 그렇게 뛰면 안 돼. 소화가 잘 안 돼.
6: 일 없다.
5: 성거리 곁에 서 있는 성금이를 바라보던 혜원이가 갑자기 개구리처럼 펄짝 뛰며 성금이 목에 동동 매달린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즐거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성금이 품에 마구 얼굴을 비빈다. 얼결에 혜원이를 두 팔로 안은 채 이리 비틀저리 비틀거리던 성금이가 급기야 놀라고 오식한 표정을 지으며 혜원이를 슬그머니 품에서 떼어낸다. 그 힘을 느꼈던지 혜원이도 성금이 목을 감았던 팔을 스르르 풀며 땅에 내려선다.
2: 혜원아, 왜 그래? 자, 삼촌한테 와봐.
6: 싫다. 나 할머니한테 갈래.
2: 그래, 가봐. 할머니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랑 함께 거실에서 놀거라. 성금이, 여긴 혜원이 방인데 우리 어머니가 혜원이랑 함께 이 방에 서서.
0: 그럼 아버지는요?
2: 아버지는 저쪽 방에, 그리고 저기 주방 옆에 딸린 칸은 내 방이요. 내 방에 가보겠어?
0: 네, 그러죠.
5: 성거리를 따라 거실로 나오던 성금이가 할아버지 품에 가만히 안겨있는 혜원이를 발견한다. 성거리가 성금이 손을 잡고 그들 앞을 스쳐 지나 자신이 방으로 들어간다.

0: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 그리고 강 너머 나를 기다려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극본 허복순, 연출 정광, 두 번째 시간입니다.

0: 여기 안 써. 내방이요. 어떻소?
1: 아담하고 깨끗하네요. 어머님이 매일 치워주나 보죠?
0: 청소는 어머니가 가끔 도와주지만 나도 게으르지는 않소. 자, 보. 이건 내가 학교 시절 태권도 시합에 참가해 상을 타는 사진이요.
1: 멋지군요. 이게 아마 성걸 씨의 가장 멋진 모습인가요? 그러게, 이 사진만 이렇게 크게 해서 벽에 걸었죠?
0: 어머니가 걸어준 거요.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면 이 자리에 우리 결혼 사진을 걸어둘 거요.
1: 누가 성걸 씨랑 결혼한대요?
0: 오호, 나랑 결혼 안 한다면 누구랑 할 건데? 왜? 후회돼요?
1: 내일이면 후회할지도 모르죠?
0: 후회해도 늦었어. 보, 오늘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금이 남아 우리 부모님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가 될 거요.
1: 그럼 부모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 성걸 씨는 어쩔 건데요?
0: 응? 아이고, 오늘 성금이한테 또 말꼬리를 잡혔구만. 말이야, 내가 우리 성금 선생님을 못 당하지. 잘못했어. 미안하. 성금인 내 마음에 쏙 드는 여자여. 이름 됐어?
2: 성금이가 성거리에게 곱게 눈을 흘긴다. 그날 무작정 품에 안기던 혜원이를 어색하게 밀쳐낸 일이 이토록 오래 가슴속에 남게 될 줄은 성금이는 미처 몰랐다. 성거리와의 만남이 인연이라면 혜원이와의 만남은 어쩌면 그에게 운명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한편 네온 불빛이 반짝이는 어느 스탠드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녀 청년 네 대명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잔을 부딪히고 있다.
3: 진짜 오랜만이다.
4: 성구아, 정말 오랜만이다.
3: 그러니까.
4: 자, 한잔하자.
5: 좋네, 한잔하자.
4: 짠!
3: 성구가 반갑다, 야.
6: 진짜 그래.
3: 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외지로 떠나더니 너 고향 떠난 지도 이제 3, 4년이 되잖니?
4: 아, 그러게. 반갑다, 얘들아. 에휴, 그래도 동창들이 좋긴 좋네.
3: 그렇지.
4: 언제 만나도 편하고. 그렇지?
6: 그렇지, 그렇지.
3: 성구가, 너 반장이라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친구들과 연락을 안 하고 살 수가 있니? 우리 동창들 중에서 네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통 연락이 없었잖아.
7: 그렇지, 성구야.
6: 맞아.
7: 야, 이 자식. 너 우리한테도 연락 끊고 살더니 미옥이가 우연히 위챗 그룹을 통해 널 발견하지 못했으면 우린 내 얼굴을 다 잊을 뻔했다, 야.
3: 맞아, 맞아.
6: 야, 나 위챗 그룹에서 뜻밖의 성구기를 발견하고 얼마나 놀라고 기뻤는지. 예, 니들 알아? 성구기를 추가하고 대화창에 문자를 보냈더니 얘가 글쎄 너무 당황했는지 나를 미역이 맞냐고. 어느 미역이

0: 하고 우리 동창 미역이 맞는가 하고 아주 시시컬컬 몇 번이고 케어 묻더라고. 야,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어쩌다가 성국이 너를 다 찾아내고 이렇게 출장차 왔던 김에 만나기까지 했으니 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바로 이런 거였을까?
1: 미호가 너 이번에 큰 공을 세웠어.
0: 그렇지.
1: 연락두절이 됐던 우리의 반장을 찾아냈으니까.
0: 그러게다. 나 요즘 위챗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니까.
1: 너야말로 위챗을 떠나선 살 수 없잖아.
0: 뭐?
1: 이젠 추가된 친구만 해도 몇백 명은 되잖니?
2: 그래? 미호가 너 위챗 친구가 그렇게 많어? 아이, 보안이 추가되어 있는 그룹도 한두 가지 아니던데. 그리고 너 우리 전자제품 배우가 그룹에까지 가입할 정도면 만만치 않은 실력일 텐데, 어?
0: 자, 봐. 자, 오늘까지 위챗 친구 2,000명 돌파! 어때? 맞지?
2: 2,000명밖에 안 되는데?
0: 그래.
1: 와, 너 참 대단하다. 성국아, 너 아직 모르지? 미옥인 아동복학회를 하는 언니랑 손잡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위챗 판매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니까.
2: 그래?
0: 맞아. 우리 언니는 위챗 같은 걸 잘 몰라. 가게에만 집중하는데 나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 마침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여기저기 낭패만 봐서 너무 속상했어. 그러던 차에 언니네가 아동복을 파는 걸 보고 욕심이 생겨서 함께 손잡고 하게 됐지.
2: 그래, 미호가. 응? 넌 학교 때부터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아서 이런 일을 하면 적성에 맞을 거다. 돈도 잘 벌고. 그러고 보니 몇 년 안 되는 시간인데 우리가 선택한 길은 참 다양하기도 하구나.
1: 그렇지. 그래도 우린 이렇게 서로 연락이라도 하면서 가끔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고 나는데 성구가 너 너무하지 않았니?
0: 그러니까.
2: 미안하다 친구들아. 내가 일부러 연락을 끊은 게 아니고 그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내 딴에는 큰 뜻을 품고 사업에서 손 한번 제대로 펴보고 싶어서 무작정 외지 기업을 선택하고 떠났는데 에휴, 그게 세상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더구나. 그렇지. 대학을 졸업했어도 직장이라는 게 생각처럼 눈앞에 척 나타나주는 게 아니더라고. 난 졸업하고 이 4년이라는 시간 벌써 일을 두 번째로 바꿨어.
1: 누가 아니래? 난 오물한 개구리처럼 한 곳에만 머물러 있기 싫어. 딱딱한 분위기에서 매일 같은 사무실 같은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는 거 더욱 싫다고. 그래서 가이드를 해보겠다고 자격증 시험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만뒀어.
2: 아니 왜?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일을 한 번씩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1: 그렇지.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가이드 시험에 도전하겠다고 얘기 들었다가 엄마 아빠한테 아주 된통 혼났어. 기껏 공부를 시켜놨더니 전도도 없는 일에 정신을 판다고 말이야. 아, 요즘은 아무 일에도 이력이 없어. 차라리 성구미처럼 남자친구나 찾아서 확 결혼이나 해버릴까?
0: 어? 야, 넌 결혼하면 일을 안 할 거야?
2: 어? 성금이? 아 참, 너가 말 좀 해줘. 성금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0: 오, 너 그래도 성금이 소식은 궁금한 모양이구나? 어?
1: 예, 첫사랑이었잖아.
0: 맞아. 그렇지.
1: 성국이가 성금이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좋은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2: 맞아. 아, 그래. 성금인 어떻게 지내고 있니?
0: 성금인 학교 교원으로 됐어. 그가 원하던 일이었고 그래서인지 힘든 줄 모르겠다고 하더라. 아이들 대장 노릇이 재밌나 봐, 걔는.
2: 그렇구나. 아유, 친구들 중에 성금인 그래도 무난하고 온정하게 자기 길을 찾은 것 같아. 안 그래?
0: 맞아. 걘 모든 걸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성격이야. 평범해서 재미없는 듯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에선 가장 흔들림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결혼까지 앞두고 있고.
2: 그래. 성금이가 결혼한다고 했지.
0: 그래. 성금인 남자친구랑 2년간 교제를 하다가 이제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어. 아, 맞다. 오늘 아마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걸?
1: 어머, 그래?
0: 응.
1: 성금이가 어쩌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 야.
3: 야, 이제 우리도 서른이 가까워오는 나이야. 결혼이 이러지는 않지.
4: 그래, 맞아.
1: 뭐, 그러는 넌 뭐 여친 있어?
3: 그럼, 당연하지.
5: 지금은 열애 중.
2: 조만간 얼굴 보여줄게.
3: 그래야지.
1: 진짜지? 진짜지? 성구가, 너 왜 말이 없어? 성금이 소식을 묻더니. 미호기가 얘기하는데 왜 아무런 관심도 없어? 어? 그냥 해본 말이야? 어?
2: 아니야. 그렇구나. 성금이가 결혼을 하는구나. 뭐 잘 됐지 뭐. 축하해줘야겠다. 자.
3: 그래. 자리 없는 성금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4: 그래.
3: 자, 한잔 부딪히자.
1: 자, 그래.
3: 성구가, 오늘 어쩌다 만났는데 실컷 놀아보자.
1: 그래.
3: 자.
6: 우리 만남을.

0: 한편 첫인사로 어른들한테 점수를 듬뿍 딴 성금이가 밤이 깊어가자 성거리네 집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야경이 빛나는 강변 다리우로 손잡고 나란히 걸어간다.
1: 성금이, 오늘 힘들었지?
2: 아니요. 아버님, 어머님이 힘드셨겠죠. 저는 괜찮아요.
1: 성금이, 난 서른 살 넘게 나이를 먹도록 부모님께 여자를 소개시켜드린 건 성금이가 처음이요. 난 사실 나도 오늘 처음 긴장했어.
2: 낯선 사람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인데 성걸 씨가 왜 긴장해요? 나도 괜찮은데.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이모님도 참 좋았어요. 모두들 포근한 분들 같아요.
1: 맞소. 앞으로 우리 결혼을 하게 되면 모두들 잘해줄 거야. 걱정 마.
2: 저, 성걸 씨, 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1: 당연히 되지. 무슨 일이야?
2: 혜원이, 성걸 씨 조카 혜원이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성걸 씨 누나와 매형 말이에요. 오늘 왜 안 보였죠?
1: 성금이, 내가 미처 말 못한 게 있어. 사실 혜원이 엄마 아빠는 서로 갈라선 지 오래돼요. 혜원이가 두 살 때인가 누난 꿈을 이름답시고 애와 남편을 두고 무작정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렸어. 원치 않게 떨어져 살게 된 내형은 홧김에 누나가 떠난 지 석 달도 안 돼요 이혼 통첩을 내리고 집을 나가버렸지.
2: 그럼 혜원이는요?
1: 부모들이 갑자기 헤어지니 어린 혜원이를 돌볼 사람이 없게 돼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외손녀가 불쌍하여 매형이 집을 나가자 바로 그를 데려다 돌봐줘서 난 그때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지.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어린 혜원이를 돌보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짐을 메고 집으로 돌아왔어.
2: 그럼 혜원이랑 한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왔다는 얘기군요.
1: 그렇소. 혜원이는 지금 10살이요. 난 걔가 크는 걸 봐왔고 한 집에서 8년을 같이 살았지. 성금이, 그래서 난 우리가 결혼을 하면 단 1년간이라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았으면 하오. 물론 우리가 살 새 집은 마련하고 있는 중이요. 집계약도 마쳤고 장식을 해서 이사를 하면 돼요. 다만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는데 결혼을 한다고 갑자기 본가부터 해버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허전해할 것 같아서.
2: 그럼 우리가 결혼해서 시부모님과 혜원이 다섯 식설이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까지도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1: 나도 며칠째 고민을 거듭했어. 성금이가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건 아니오. 하지만 딱 1년만, 우리 1년만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본가하면 안 될까? 새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년 늦게 입주한다 생각하면 될 일이 아니오.
2: 성걸 씨는 참으로 효자군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제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태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제의를 하면 저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1: 난 성금이가 나를 예술가라 믿어서 내가 결혼까지 생각한 단 한 사람이니까 평생 함께할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왜 이런 제의를 하겠어? 이제야 말을 하는 건 성금이와 함께 결혼이라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 마주쳐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상론하고 풀어가고 싶기 때문이요.
2: 말은 잘하네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미안한데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오늘은 이만해요.

0: 드라마 내 사랑 내 가족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지중심 성우들 해설 고호자 제작 정설매 음악 허문호 효과 장영 감독 정홍매 총 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하얼빈입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일자나이 AI 전감 국제광고상 수상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할빈 극지공원과 빙설대 세계가 나란히 국제 최고 수준 마케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IAI 전감 국제광고상은 전 세계 천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4천여 건의 우수 작품이 경쟁에 참여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입니다. 할빈 극지공원은 모로코 푸른 마을 인기 포토존을 성공적으로 조성한 공로로 관광활동 마케팅 금상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5차례 IAI 금상을 거머쥔 문화관광 명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5월 푸른 마을은 2.0 버전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특색 있는 아침은 벚꽃풍 조각 장식 등 상징 경관을 추가해 걸음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며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몰입형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풍경 덕분에 젊은 층의 여름 산책과 촬영 명소로 급부상했으며 전 인터넷 플랫폼 누적 조회수가 30억 회를 넘고 모로코 국가관광청으로부터 공식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국제광고상 심사에서 할빈 빙설대세계는 관광 브랜드 마케팅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관광지는 겨울에만 인기를 얻고 여름은 한산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겨울 빙설 명소에서 사계절 내내 운영하는 종합문화관광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올여름에는 제24회 할빈 국제맥주축제도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대학 입시가 막을 내리면서 2026년 졸업여행 시즌이 6월 상순 첫 정점을 맞이했습니다. 동정여행이 발표한 2026 졸업시즌 여행 보고서에 따르면 졸업여행 키워드 검색량이 전월 대비 300% 이상 급증했으며 16세에서 20세 이용자의 여행 상품 주문량도 전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졸업생들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는 자연경관, 역사문화 외에도 특색미식, 문화공연, e스포츠 대회 등이 주요 관심사로 됐습니다. 이는 Z세대의 여행 결정이 세상 구경하기에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으로 전환됐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관광보다는 자신의 흥미를 만족시키는 체험이 졸업여행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흥미 만족형 여행 열풍 속에서 우리 성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할빈은 2026년 졸업 시즌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동북지역 졸업여행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연과 경기 관람이 졸업여행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 데이터에 따르면 상해, 남경, 성도, 북경, 청도, 광주, 중경, 할빈, 서안, 무한히 공연 및 경기 관람 인기 목적지 앞 10위에 들었습니다. 졸업 시즌 동안 할빈의 음악축제, 콘서트 등 대형 공연 행사는 수많은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약 데이터를 보면 6월 10일 이후 한 달간 할빈행 항공권 예약 중 16세에서 20세 이용자 수가 전월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풍부한 공연 자원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이 다른 도시로 이동해 공연을 관람하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한 가지 먹거리를 위해 한 도시를 찾아가는 현상이 흑룡강 졸업여행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빈의 탕수육, 마디얼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특색 미식들이 전국 각지 졸업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태양도 풍경구, 빙설대세계 등 관광지의 검색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졸업생들이 공연 관람 외에도 할빈의 유럽풍 정취와 미식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졸업 시즌이 뚜렷한 흥미주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Z세대는 더 이상 전통적인 관광 체험에 만족하지 않으며 여행을 자기 표현과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흑룡강성 각 통상구 출입국 여객 수가 90만 명을 넘어서며 통관 현장은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각종 편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국경을 오가는 인적 왕래 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날 러시아 자가운전 여행단 차량들이 수분하 도로 통상구 입국 통로를 거쳐 입국해 중국 본토 자가 관광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올해 수분하 통상구가 맞은 첫 국경 간 자가운전 관광단으로 이들은 일주일간 체류하며 단오 문화를 체험하고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며 중국 음식을 맛보고 특산품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수분하 통상구 출입국 인원은 26만 명을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고 흑하 통상구 출입국 인원도 대폭 늘어 35만 명에 달하며 동기 대비 80% 증가했습니다. 중로 상호 무비자 정책 시행 약 9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이 흑하를 일상처럼 찾는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침 시장 구경, 미식 체험, 전시회 참관 등 어디서나 세심한 양국 언어 맞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유동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할빈 태평국제공항 24시간 운영 출국 세금 환급 전용 창구에서는 환급 신청서 한 장으로 5분도 걸리지 않아 업무 처리가 완료됩니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할빈 태평공항 세관이 심사 확인한 출국 세금 환급 신청 금액은 약 640만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266% 급증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구매 즉시 환급이 가능한 타지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하고 세금 환급 전 과정 무서류화 시스템을 추진해 국경 간 관광 소비 활력을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우리 성여름 특유의 청량함이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청량 경제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흑토의 달콤함과 장인 정신을 담은 흑룡강 특색 빈관은 이제 거리에서 더위를 식히는 간식을 넘어 규모화된 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국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할빈 중앙대가 마디얼 아이스크림 매장 앞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5월에 들어서 이곳은 매일 약 만 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맛이 잘 팔릴 뿐 아니라 문화창작 아이스크림도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소피아 대성당, 중앙대가 등 도시 랜드마크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으로 재탄생해 비주얼과 정서적 가치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문화관광 융합의 바람을 타고 마디얼은 지역 소비시장을 벗어나 절강성 구조의 대형 공장을 세웠고 제품은 전국 여러 성시에 판매되며 유명 관광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북위 47도 황금 원유 공급원의 지지와 국제 기준에 맞춘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우리 성에서 생산되는 모든 아이스크림은 맛이 달콤하고 진합니다. 통화현에 위치한 백가득 냉동식품회사는 11개의 생산라인이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해 하루 300만 개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합니다. 5월까지 생산량은 이미 지난해 전체 생산량의 6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백가득의 제품은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하고 10만여 개 이상의 대형 마트 편의점에 입점해 있습니다. 올해 기업은 20여 종의 새로운 트렌드 아이스크림을 출시할 계획이며 흑룡강 문화를 제품 디자인에 녹여 아이스크림마다 스토리를 담아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진 남극냉동식품은 전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며 얼음도시의 추억을 담은 오리지널 빙과와 문화창작 아이스크림을 전국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경의 홍보석 아이스크림

올 1, 4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만 박스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제품은 여러 플랫폼에 출시되자마자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마케팅 네트워크는 전국 200여 개 도시를 커버했으며, 북극의 달콤함을 성공적으로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흑룡강 문화와 장인 정신을 이어받은 빙과 군단은 지금 전국 지도에 강력한 북극의 청량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42번째 시간입니다. 덕강이는 눈물을 훔칠 사이도 없이 공복듯 하는 총소리를 들으며 급히 정치위원회의 주머니에서 필기장과 하늘색 애기 모자를 꺼내었다. 아, 붉게 물든 흰 종이와 털실 모자에서는 아직도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덕강이는 필기장과 정치위원 동지가 애기한테 주려고 산 모자를 품속에 넣고 정치위원의 시체를 안아올려 마루에 실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발밑에 돌멩이들이 돌돌 굴러내리는 산비탈이어서 사람과 말이 다 똑바로 설 수 없는 데다 발에 상처까지 입어 거듭 애썼지만 정치위원을 마루에 올리지 못하였다. 덕강이는 놈들이 돌격해오는 외침소리를 듣고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키 큰 대추빛 군마도 마치 주인의 심정을 알고 조급해하듯이 온몸을 사납게 흔들며 호응거렸다. 덕강이는 피끝 생각이 돌아 급히 정치위원을 내려놓고 몸을 날려 말에 올랐다. 그는 말머리를 정치위원 가까이로 돌려 두 발에 힘주어 등자를 걸고 허리를 굽혀 안간 힘으로 정치위원의 시체를 말목 위에 안아 올렸다. 덕강이는 정치위원을 붙잡고 우수가 있는 방향으로 뛰어가려다가 몸에 지닌 회의 기록을 생각하고 하는 수 없이 멈춰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1: 우수! 우수! 빨리 철수해!
0: 우수는 덕강이가 정치위원을 구원하는 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말에서 내려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놈들을 저격하였다. 그는 몸에 여러 군데 부상을 입어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두 자루의 싸창으로 번갈아 적들을 향해 사격하였다. 오른손에 쥔 총의 탄화를 다 쏘면 왼손에 총을 휘두르는 동시에 총을 겨드랑이 밑에 끼우고 또 탄화를 채웠다. 우수는 덕강이의 외침소리를 듣고 간신히 말 앞으로 기어갔다. 그는 악을 써서 등자를 잡고 몸을 일으켜 말 잔등에 훌쩍 올라타고는 다리도 채 못 넘기고 까무러쳐 버렸다. 덕강이는 우수의 말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오모 사격하였다. 눈앞에 다가온 걸 보니 우수는 발간 등에 가로 엎드려 있었다. 몇 번 불렀으나 대답이 없다. 또 눈물이 솟구쳤다. 덕강이는 우수를 먼저 보내고 뒤를 향해 사격하며 고삐를 휙 낚아챘다. 대추빛 군마는 고개를 축혀들고 내굽을 날려 노한 질풍마냥 앞으로 내달았다.

0: 우탄장이 집안에 들어서 보니 각 영에서 회의하러 온 지휘관들이 나와 있었다. 모두들 침통한 눈길을 그에게 던졌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서는 방금 옛 전우의 시체 옆에서 돌아왔다는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오직 눈썹을 힘있게 쪼푸리고 낯색을 더욱 흐렸을 뿐이었다. 우탄장은 여럿에게 앉으라고 눈짓을 보내고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1: 동무들, 회의를 시작합시다. 상급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내일 출발하여 놈들이 심장 속에 들어가 한바탕 전투를 벌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전 계획을 토의합시다.
0: 그들의 마음은 매우 침통하였다. 슬픔은 그들의 가슴을 물어뜯었다. 그러나 우탄장의 침착한 기색을 보고는 안정되어 긴장하게 작전을 토의하였다. 회의가 끝나자 우탄장은 지휘관들을 둘러보며 정치위원의 말을 꺼내었다.
1: 돌아가면 정치위원 동지가 희생된 소식을 전사들에게 알려주시오. 오후에 전체 단이 모여 추도회를 열겠소. 전사들이 출전하기 전에 정치위원회 령고 앞에서 선서하고 그의 원수를 갖게 해요.
0: 그는 참모장에게 물었다.
1: 도장 거점은 어느 밥동이 관하라?
2: 다처보미의 부대입니다.
1: 좋소. 이 원수를 기억해둡시다. 그 늑다리 개놈이 돼지는 걸 꼭 내 눈으로 보고야 말겠소.
0: 지휘관들이 돌아가자 우탄장은 전신이 물러앉는 것만 같았다. 그는 상모 서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잡았으나 손이 떨리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의 인내력이 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는 맥없이 의자에 앉았다. 얼굴이 몹시 축가고 파리해져서 단번에 늙어버린 것만 같았다. 그는 다시 정치위원회 회의 기록책을 천천히 펼쳤다. 회의 때 그의 마음은 이 책에 기록한 상급의 지시에 몽땅 집중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그 위에 글자가 똑똑지 않았고 눈에는 온통 붉은 피만 안겨왔다. 되니어 정치위원의 모습도 그의 머릿속에서 뚜렷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 건강한 당일꾼이 어떻게 자기의 사업을 도와주었으며 자기 혼자서의 극복 못할 난관을 함께 뚫고 나가고 전투 승리를 뒷받침하였던가를, 그가 조국을 위해 어떻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토비들 속에 깊이 들어가 류빠의 부대를 쟁취하여 혁명의 령량으로 만들었으며 희생되는 순간에도 혁명을 잊지 않았는가를 회상해 보았다. 우탄장은 생각할수록 정치위원의 고상하고 귀중한 존재를, 그를 잃은 슬픔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 눈곱이 축축히 젖어올랐다. 드디어 앞이 몽롱해지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책을 덮고 눈물을 닦으며 기운을 내어 일어나서 창가에 다가섰다. 창문 밖에 명랑한 햇빛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또 정치위원회 안에 후민의 모습이 밟혀왔다. 그렇다. 후민은 훌륭한 공산당원이었다. 아이를 낳은 지 사흘밖에 안 되는 어머니에게

0: 예견했던 일이에요. 전 절대 진명동지의 길에 어긋나지 않게 용감히 싸워나가겠습니다. 전 몸이 추석이만 하면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겠어요. 애기 아버지 말이 옳아요. 애를 료명이라 부르겠어요. 이 아버지 항일전쟁 승리에 료명을 앞두고 희생했어요. 전 꼭 이 애를 한날의 승리에 바치겠습니다.
1: 우탄장은 그의 말을 듣고 이 옛 전우가 두고 간 아내 앞에서 다른 말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후민을 위안하려고 준비하였던 말을 꿀꺽 삼켜버리고 그의 작은 손만 육토로 꼭 쥐고 있었다. 한동안 실이 지나서야 우탄장은 몸을 돌렸다. 언제 왔는지 덕강이가 뒤에 서 있었다. 우탄장은 그의 온몸의 핏자국과 울어서 벌겋게 된 눈을 바라보며 약간 놀라는 기색을 지었다.
2: 동문은 왜 아직도 상처를 처치하지 않았어? 내가 동무에게 뭐라고 했는지 있었어?
3: 아닙니다, 단장 동지. 제가 정추연 동지를 허위하지 못했습니다. 절 먼저 처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의 마음속 아픔이 상처보다 더 괴롭습니다.
1: 덕강이가 고집을 쓰는 것을 본 우탄장은 저도 모르게 성난 뜻도 하고 자식을 무척 사랑하는 부모의 잔정인 뜻 또한 감정이 솟구쳐 올라 엄하게 꾸짖었다.
2: 말 듣소, 빨리 가. 동부는 정말 사람이 부하만 돋구는군.
1: 덕강이가 무겁게 두 다리를 질질 끌고 나간 후 그는 다시 방 안을 몇 번 오가며 거닐다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다가 수도의 시간이 다가온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왔다. 우탄장이 문을 나서고 보니 덕강이가 아직도 뜰악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정말 화가 통했으나 인차 속을 누짝치고 아무 소리 없이 덕강이의 손을 끌고 고추 위생대로 갔다. 덕강이가 상처를 처치할 때 우탄장은 아들을 가보았다. 매우 용감한 여자인 그의 아내는 농민 폭동 때 어느 한 격전에서 많은 사람과 남편을 옹호하기 위하여 전사한 후 아들은 줄곧 그를 따라 깊은 산중과 포연 속에서 뒹굴며 자라났다. 아버지로서 그는 어머니를 여인 아들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평소에 그는 거의 아들에게 주의를 돌리지 않았고 그저 아들이 전사들과 같이 있으면 마음을 놓았다. 한 번은 부대가 밤중에 이동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총망 중에 우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야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우탄장은 부대가 급히 행동해야 하기에 시간이 없다고 그만 내버려 두라고 하였다. 다른 전사들도 부대가 떠나자 곧 놈들이 마을에 들어왔기에 우수를 찾기는 글렀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팔수 아바이만은 신심을 잃지 않고 꼭 찾아오리라고 마음먹었다. 결국은 나팔수 아바이가 진명정치위원에게 허락을 받고 마을의 살구몬이 더듬어 들어갔다. 그가 가보니 우수는 그때까지 구들에서 단잠이 들어있었다.

0: 그들이 돌아온 후 우탄장은 아들을 위안해 주기는커녕 도리어 한바탕 꾸짖어서 울려놓았다. 아들이 좀 크자 탄에 전사로 내려보냈다. 후에 진명정치위원이 우수를 탄부에 소환하여 아버지의 련락병을 시켰다. 기실 우두케라고 어찌 이위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랴. 그의 사랑은 보통 부모들의 사랑이 아니라 그가 모든 천사들을 대하는 것 같은 엄숙한 사랑이었고, 아들로 하여금 시시각각으로 자기는 아버지 무릎 위의 어린애가 아니라 적을 무찌르는 전사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사랑이었다. 우수도 이에 습관되었다. 그는 판장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되었다. 판장은 그에게 있어서 순수 엄격한 지휘관이었고, 자기가 특별히 얻는 것이란 오직 다른 사람보다 더 엄한 요구이며 더욱 위험하고 강고한 과업이었다. 우탄장은 전신에 붕대를 감고 있는 아들을 주시해 보았다. 우수는 눈을 감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누가 자기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눈을 가늘게 떴다. 거의 볼 수 없던 아버지의 애무에 감동되었는지 눈곱을 적시며 가볍게 속삭였다.
1: 아버지...

집합 나팔 소리가 울렸다. 오탄장은 즉시 아들의 곁을 떠났다. 성매와 수연이는 팔로군의 동복을 거두려 농촌 마을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서 서로 만나 어깨 겹고 구애로 발걸음을 다그쳤다. 해가 뜨자 서리가 녹아서 누기가 많았다. 길가의 메마른 풀들은 방금 물에서 건져낸 듯 물방울을 뚝뚝 떨구고 있었다. 산에서 나무하는 남녀들이 쾅쾅 나무 찍는 소리에 맞추어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골짜기에서는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놈들은 그 어떤 물품도 근거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엄밀한 봉쇄를 실시하였다. 인민들은 당과 정부의 조직 령도하에 자급자족의 대생산 운동을 벌렸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은 목화로 실을 뽑고 천을 짰고 해나무꽃과 진흙, 숯검댕이 등으로 물감을 만들어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들여 옷을 지었다. 그들은 돼지 가죽을 잘 이겨 신을 만들고 석유가 없으면 목화씨 땅콩과 콩으로 기름을 짜서 등잔을 켜고 부시통과 강판 조각으로 성냥을 대신하였다. 사람들은 밭에서 산에서 자기의 두 손으로 팔로군을 운호하고 자신을 먹여 살렸다.

드라마 숨바귀꽃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